행복하기 원하시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0445번님께서 또 마음을 울컥하게 하시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전파 선교사 생방송 너무나도 은혜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참 지사장님과 부장 PD님 너무너무 애쓰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쩜 그리 강행군으로 세 분이서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저희는 되게 좋았습니다. 물론 체력적인 부분은 조금 힘에 부치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 울산 극동방송 소속 PD들이 울산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그런 우리 또 전파 선교사분들을 모집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힘드실까 봐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또 자체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견디고도 담대하게 해내신 것에 더욱더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해주셨다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시간마다 그 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또 채워주시고 또 게스트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힘을 많이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또 많은 분들 네 신청을 하겠다 링크를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샵 3927번으로 기적 혹은 어떠한 문자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자가 참 저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헌신을 결단하게 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문자들도 보내주시면 저희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믿지 않는 남편의 성함으로 하겠다고 하셨던 우리 0600번님께서 남편 이름으로 입금 완료했습니다. 읽어주신 글도 녹음해서 나중에 남편이 교회 오면 이랬노라 이야기해주려고 합니다. 뒤에 이야기까지 너무 감동이네요. 그분의 딸 민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전파선교사로 헌금해주신 거 그리고 헌신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3305번님이셨죠. 네,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참 저희가 보기에도 은혜가 되네요. 네, 서로를 서로를 위해서 또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7151번님 입금 완료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랑이 힘들어하지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의 사랑 예랑이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어제 아마 저녁에 문자 보내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학교생활 때문에 좀 어려워한다고 하셨던가요? 네, 기도 제목 보내주신 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가 예랑이 위해서 네, 계속해서 기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도 찬양하는 시간 함께 가졌는데요. 아마 오늘 하루도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 선구였던 에스겔서 44장 15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적혀있는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저부터 그래야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보내주신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저도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과 함께해서 괜찮은 하루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좀 일찍 인사를 드릴게요.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다.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이 있는 아름답고 젊고 건강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0: 은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따라하실까요? 성도가 공고할 때 첫 번째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소망의 생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망의 생활을 할 때 기업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직업의 본업이 되어지면 하늘의 기업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본업은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본업이고요. 그 본업을 온전히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도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진정 내 기업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잊지 않고 소망 중에 거하는 자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를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내 부귀, 영화, 임금의 자리를 빼앗아 가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가 세상 것 다 가져도 헛된 것이요 실패한 것이지만 세상 것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로 인해 기뻐하고 소망 중에 거할 수 있음을 고백했던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곤고함과 고난이 있을 때라도 소망 잃지 않고 소망의 생활을 감당하는 평강성도 한 분 한 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슨 생활을 하자고요? 은총의 생활. 은총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가 누구시냐? 구원의 은총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명의 은총입니다. 어려움과 곤고함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모아하셔서 연단하셔서 내게 고난의 멍에만이 아니라 사명의 멍에를 메워주셔서 이 부족한 자가, 이 연약한 자가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그 은총이 우리 평강성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은총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받고 고문당하고 압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현실이 그저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 왜 나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를 모아서 깨달아서 그 고난이 내게 있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평강성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따라합시다. 믿음의 생활을 합시다.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께 31절로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31절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32절에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고난 가운데, 애굽의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영원토록 너희의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 죄악만 보시면 어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을 유월절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모여서 그 광장에서 소리치며 외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민족이 50일 뒤에 오순절이 임합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약 그러니까 유월절 일주일 지나면 약 60일 정도 되죠. 한 두 달 정도 뒤에 오순절이 임하는 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나가서 오순절을 지키는 유대 백성들, 여러분 그 유대 백성들이 바로 누구예요? 두 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무리예요. 그 무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무리가 3,000명, 5,000명, 10,000명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과 두 달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외쳤던 그 무리도요,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달 뒤에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성도, 그 죄악의 길에 갔다가 돌이키는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구원의 은혜로 택한 받는 성도들 역시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게 사도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문제는 나한테 있거든요. 매 순간 쓰러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자기 기준 가지고 뭐하고 판단하고 비판이고 헤아리는 어리석고 우둔한 길을 걸어가는 나를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가만두시죠. 왜? 사망길에 빠져가니까 영원한 죄의 길에 빠져서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 않으시면 그대로 내버려 두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자기 자녀들이, 자기 백성들이 허탄한 길로 빠진 걸 두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뭐 하셔요? 혹은 징계로, 혹은 호되게 야단치심으로, 혹은 고난을 통해서, 더러는 질병을 통해서 나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사랑을 끊어버리셨다면 내가 죄악된 길에 방황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를 뭐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죄의 길에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돌이키시는 그 고난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지라도 절대로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임을 잊지 않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33절은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가지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우리를 뭐 하십니다? 회복의 손길로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징계하실지라도, 나를 호되게 대하실지라도 나를 모아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악하더라도,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비록 주의 말씀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모아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손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합시다.
함께 34절과 37절 말씀.

말씀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의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시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수 있으랴. 아멘. 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삶 가운데 고백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 남유다를 세 번이나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였으나 그 비록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긴 하였지만 그 모든 일이 바벨론 왕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잘못했을 때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징계하셨을지라도 그 징계는 느부갓네살 한 것이 아니, 왕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시죠.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저 들판에다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는 것이 없고 돌보지 않으시면 백합화도 필 수가 없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 나를 갖다 자꾸 짓누르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부르쳐도요, 그 폭풍우와 먹구름 위에는 뭐가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음을, 태양이 비추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믿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높게 보는 바벨론 왕, 세상을 정복한 바벨론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은 줄 알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록 자기 마음대로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명령하시면 아무리 높은 세상의 권세도 다 빼앗기게 되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권세가 높으신 그 하나님만이 이 모든 사태를 뒤집을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아도, 고난과 시련과 도탄 속에 빠져 있을 때라도 그 사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것, 왜 그분만이 이 사태를 모하시기에 역전시키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러게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 다니엘을 시기하며 참 못됐어요. 못된 자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 왕도 자기를 모함해서 시기해서 그 올무에 걸려서 사자굴에 빠지게 한 그들도 다니엘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가운데 임했음을, 그러게 그 왕이 다니엘 앞에 와서 말하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응을 믿는

0: 것입니다. 다 함께 38절 39절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이 말씀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온갖 은택을 다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짓을 했으니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과연 누구를 원망하게 되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고 죄를 지었으니 화를 당하고 보응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계명 범하는 거예요? 말씀 떠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함을 알라 이것입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영생 얻을 길 예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임을 아는, 이것이 가장 큰 보응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건 당연한데 그렇다면 내가 회개할 경우에는 당연히 모두 주신다? 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역시 복도 상급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충실히 산다고 해도 내 의를 가지고는 구원 얻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자가 진정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삶을 살아가면 그 놀라운 축복이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보응의 믿음관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사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음을 깨닫고 이 땅에 살 동안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보응을 바라보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곤고할 때 첫 번째 무슨 생활을 합시다? 소망의 생활을 합시다. 두 번째 은총의 생활을 합시다. 세 번째 믿음의 생활을 합시다. 어떤 걸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무엇하심? 회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구 진성 6길에 위치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52국에 9114번, 052-252-9114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몇 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동안 제가 전파 의사를 했었어요. 이러다가 이제 남편이 갑자기 아픈 바람에 늘 방송은 들었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또 검사받는 중에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성결을 하시다가 갑자기 끊게 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아, 좀 내가 이제 분주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분주하니까 어디 나와 계시나 봐요. 그래서 아, 예, 남편이 이만이만해서 병원에 왔는데 분주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잠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잃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은 전파사 그거를 지금 중지

깐깐하고 있는데 아 이런 내용을 제가 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냥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고 끊고 났는데 막 울컥 하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 자녀들은 아 이렇구나. 뜻밖의 그냥 막 당황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한테 기도를 해주는 것 같고 그날 진짜 신이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극동방송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는데요. 마치 그 전화 한 통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처럼 느껴져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방송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 귀한 생명의 전파, 극동방송.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구원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해 주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를 크게 혼냈습니다. 무심코 하는 말들에 가시가 있길래 마음에 있는 말들이 입으로 나오는 거야. 마음을 좋게 가져.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만 해 라고 잔소리를 한 트럭 쏟아냈는데요. 사실 저부터 잘해야겠죠. 마음을 먼저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루 동안 하는 말을 헤아려 보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하나님 명령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 보면 마음에 선이 차곡차곡 쌓이고 언젠가 하루 종일 선한 말만 하는 날도 올런지 오겠죠? 올 수 있겠죠? 우리 같이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말하기 파이팅이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열매 맺는 나무의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아이에게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을 하라 이렇게 잠언 말씀을 빌려서 타이르면서도 그 말을 뱉는 제 목소리 톤에는 가시가 바짝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돌아서면 후회뿐인 훈육.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좀더 좋은 말로 타이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날도 이제 제 몸도 고단했겠죠. 아이에게 먼저 그 말을 하기 전에 제 마음의 바구니

이부터 먼저 비워내고 좋은 것들, 선한 말들로 채워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만큼은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온기 한 줌 담긴 사랑의 말 건네보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선한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겠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일상 속 은혜와 기도 제목들, 듣고 싶은 찬양 나눠주세요.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소리엘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다시 팀의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였습니다. 오, 이분님, 오늘 오프닝 마음에 꼭꼭 새겨둡니다. 저는 운전대만 잡으면 왜 그렇게 입에서 거짓말이 튀어나오는지, 차 안에 선한 말, 이런 스티커라도 붙여둬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반성이 되네요. 운전대 앞에선 누구나 시험에 들죠. 5529님,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오는 차를 보면, 아,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속으로 너그럽게 축복 한번 흘려보내 주기로 해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도 지켜주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 겪고 계신 분들 도로 위에 많이 계시죠? 9340님, 얼마 전 저희 초등학생 딸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엄마는 화낼 때 눈으로도 말을 하는 것 같아라고요. 입술 뿐 아니라 눈빛에도 선한 걸 담아야겠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아이들의 통찰력은 어른보다 훨씬 깊을 때가 많죠. 눈빛의 온도를 아이들은 먼저 읽어내니까요. 오늘 저녁엔 우리 아이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가장 따스한 눈빛으로 말 건네 보기로 해요.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뼈를 상하게 할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요. 반대로 마른 뼈를 살려내는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기자는 선한 말을 꿀송이에 비유했어요. 지치고 탈진했을 때 입안에 넣는 꿀 한 방울이 즉각적인 힘을 부어주듯이 우리가 건네는 그런 다정한 말 한마디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바로잡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말의 끝을 한 번만 부드럽게 다듬어 보면 어떨까요? 상처를 후벼 파는 날카로운 바늘 대신 덧난 자리를 가만히 감싸주는 반창고 같은 말, 그 선한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꿀송이 같은 말로 입술 채우기로 다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화답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라디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닮아가는 선한 마음으로, 마음에 가득 쌓은 선으로, 아름다운 말들로 하루 채워가는 우리 힘찬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곡 아이자야 61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양현민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극동방송 지사장 남현용입니다. 어제 진행된 2026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 방송선교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 계신 곳의 상황과 삶의 모양들은 다 달랐지만 단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참 복된 하루였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이 방송가족 여러분의 이런 사랑과 헌신으로 상업광고 없는 순수 복음 전파 사역을 지난 24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유일의 순수 복음 방송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언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죠. 저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제 서재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저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도 상처가 있습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아픕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짐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첫째로 경제적인 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쓰는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직장에서 일합니다. 거래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연신 굽실거리면서 힘들게 사업장을 끌고 갈 때도 많습니다. 저도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 선친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흔히 가세가 기운다는 말을 하는데 그때 저는 그 말을 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남자 하나가 집안에 없어졌는데 집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을까요? 결국 제 여동생은 꿈을 포기하고 야간 고등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대학 공부는 저 혼자 시켜줄 수밖에 없는 집안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빠를 위해서 꽃다운 10대를 공장에서 보낸 제 동생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어린 딸을 타지에 보내야만 했던 제 모친의 심정은 또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희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저의 모친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배달하고 수북히 쌓인 그릇을 설거지해야 되는 고달픈 일상이 반복이 되었지만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먼저 혼자 세상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철없는 자식들은 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불평하고 있는데요. 어린 딸은 타지에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열등감의 짐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모아둔 돈이 없다고, 집안이 별로라고, 자격증도 없다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미워하면서 삽니다. 저도 한때 열등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로 들으셔서 제 키가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저는 키가 상당히 큽니다. 남자가 180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도 좋지요. 얼굴도 이만하면 볼만하지요. 하지만 모발이 문제입니다. 모발. 점점 줄어드는 머리숱을 보면

0: 얻게 하려 하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건강의 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병원과 약국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큰 병원의 규모에 한번 놀랬고 병원 주변에 쫙 깔려있는 그 많은 약국을 보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약국 앞에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주차 경광등을 들고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호객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산병원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지요. 그러니 한 번에 몇 달치 약을 타니까 약국에서 기를 쓰고 환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조제가 마치면 역과 터미널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픈 사람이 정말 많구나,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시쳇말로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3일만 앓고 사흘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아무리 건강해도 천년만년 살 수가 없지요.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면서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온갖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은 후에 또다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됐다면 너무나도 원통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힘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적인 짐, 열등감의 짐, 건강의 짐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짐을 벗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이 손길을 여러분들도 붙잡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우리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가 지금은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내민 손을 지금 잡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간략한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꼭 잡고 우리 함께 갑시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기 위한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도 올려주시고요.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어제 참여하신 모든 분들, 기도 제목도 올려주신 분이 계시고요. 올려주진 않으셨지만은 그 기도의 제목을 마음속에 품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가장 좋은 때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기장 큰석교회 이태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예, 예. 목사님. 기장에서 올라오실 때 차가 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조금 덜 막히다가 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울산에 들어오면서 좀 막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 예. 예.
0: 참 인생의 고속도로에 있는 것 같고 또 이 실생활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고 또 막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1: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길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도 만나지만 또 예. 국도 또 아니면 또 공사하는 그런 구간,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공사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0: 그렇죠.
1: 예, 갓길이 없어지고 그래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길을 따라가면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릴 것이고
0: 예.
1: 또 인간의 생각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또 병목 같은 그런 현상을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참 운전해도 그렇고요. 저는 예. 이제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 편인데
1: 예.
0: 이 걸어가다 보면은 또 중간에 이제 그 하수도 공사나 아니면 예. 전기 공사를 하다 보면은 길이 막혀서 돌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우리가 어떻게

0: 이렇게 때로는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길 따라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자, 바라기는 정말 인생의 탄탄대로 그 야베스의 기도같이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또 주님을 많이 닮아가셨으면 또 응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다양한 기도의 제목 올려주세요. 부족한 물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육신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이런저런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누가 듣겠습니까? 자, 오늘 주님께 기도의 제목 내어놓고 응답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로는 병목 현상 가운데에서 지금 오갈 길을 몰라서 주저앉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도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예,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며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복되게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많은 영혼들이 주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릴 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권능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1: 예.
0: 자, 다시 한번 문자 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울산 극동방송의 중보기도팀이 받아서 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매일매일 아침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서 업무를 시작하는 저희 극동방송의 직원들도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성령 한 분 안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정말 우리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울산 극동방송에서 함께 기도 응답도 받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찬양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더 깊은 주님의 자녀로 성장의 길을,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성도의 삶이고 또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기장 큰숙교회 이태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남기기 원하시는 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아, 그리고 익명으로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실 때 앞에 익명 이렇게 쓰시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실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요. 주님의 때에 응답하시고요. 또 저희는 이 시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팀에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장 큰숙교회 이태호 목사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0992번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네요. 연약한 친정 어머니 중보기도 요청드립니다. 치매라는 병이 어머니를 흔들고 또 이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언니와 동생이 엄마를 흔들어서 지금 거센 바람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노후를 지켜주시고 어머니를 흔드는 이 모든 이기심과 병마, 사단의 권세로부터 어머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어머니의 삶에 놀랍게 임하여 마음이 순해지고 온유해져서 이참 쉽지 않지만 착한 치매로 남은 삶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목사님.
1: 예, 참 요즘 이렇게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100세 시대를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0: 그렇죠.
1: 또 치매로 인해서 참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착한 치매 참 이렇게 착한 치매가 되시면 그것도 참 복인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이 0992님이 하나님의 평안이 또 임하는 그러한 착한 치매로 남는 삶, 이 삶이 참 기도의 큰 제목 같습니다.
0: 아멘, 아멘.
1: 예, 이

0: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0992님의 진정 어머니에 대한 중보 기도를 요청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연로한 가운데 치매라는 병이 또 어머니의 삶을 흔들고 또 가족의 그런 관계마저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육신의 연약한 질병과 또 관계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또 가족 간의 이 병으로 인해서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담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근세로 무너지게 하시고
1: 아멘.
0: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0992님의 어머니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그 어머니의 삶에 놀랍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또한 아버지, 그 모든 치매가, 모든 치매 정세가 정말 하나님 착한 치매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다정하고 온유한 심령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0992님의 이 간절한 기도의 소원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고 남나이다. 또한 아버지, 가족 간에 또 모든 언니와 동생 간의 관계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앞서 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정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관계는 회복되고 모든 막혀있는 담들은 무너 질지어다. 주의
1: 아멘.
0: 능력이
1: 아멘.
0: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 올려주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고요. 이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또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실 때 익명으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215번님, 만성 피곤과 허리 협착으로 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 건강 주시고 또 날마다 기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일같이 올려주시는 우리 9215번님, 주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 사실은 이 기도의 제목이 보면은 이 걷기 힘든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
0: 예, 맞습니다.
1: 예.
0: 특별히 허리 협착으로 인해 가지고
1: 예.
0: 또 보행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또 이렇게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때참 그래도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뭐 날마다 기쁨과 또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제목을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 9215번님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9215번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우리 9215번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또 만성 피곤과 허리 협착으로 걷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하는 일들이 잘 회복되고 하는 일들이 잘 공급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아버지 마음마저도 아버지 악한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1: 아멘.
0: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복과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들이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아버지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0: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이 가정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0: 주시고 환난이 되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큰 도움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구의 이루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을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이어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1: 지금 사실은 육신의 어려움이 건강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고통과 낙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0: 예.
1: 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환우분들이 계셔서 지금 병상에서 오직 극동방송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그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전파를 교회 삼아서 방송을 듣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마음의 평안 그리고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목사님 위로와 권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예. 우리 이사야 41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 아멘,
0: 그렇게
1: 아멘.
0: 말씀합니다.
1: 아멘.
0: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특별히 또 병상에 계시는 분들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치유함을 바라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두려워 말고 도우시는 그러한 손길을 그 간절한 성령의 능력을 바라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 아멘.
0: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가운데 질고 때문에 또한 원치 않는 그러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은 육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아버지 병상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누워 아버지 이 방송을 들으며 아버지 위로함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주신 그 능력의 손길로 나사로야 나오노라 외쳤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1: 아멘.
0: 아버지 그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에 덮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고 남나이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아버지와 운치 않는 그러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아버지 마음마저도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루 아버지 나날이 강하여지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소생되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암덩어리들은 녹아서 질지어다.
1: 아멘.
0: 모든 질병 병마는 떠나 갈지어다.
1: 아멘.
0: 주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성령의 무엇보다도 깊은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아버지 긍휼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서 그 모든 병상을 떨쳐 일어나는 주님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를 우리 지금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치유를 회복을 평강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우리 기장 근속교회 이태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계속 이어서 기도의 제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강중현의 찬양으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하시죠.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강중현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주 예수가 우리의 산 소망,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지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기장큰습교회 이태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제 참 많은 분들이 이 소망의 기도 시간에도 전파선교사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한 지금 현재

0: 예산에 맞춰서 목표한 그런 그 금액이 있고 건수가 있는데 계좌가 있는데 조금 미달이에요.
1: 예.
0: 그러면서 저희가 오늘도 어제 저녁 끝나고도 오늘도 계속 이제 기도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러고 있는데
1: 예.
0: 어제 방송을 이제 들으시면서 아, 할까 말까 조금 여의치 않지만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신 분들도
1: 예.
0: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이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방송 선교에 동참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전파 선교사를 이제 모집을 하는데 어제였지만 오늘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가능하긴 한데요. 목사님 권면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복음 전파는 뭐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0: 예.
1: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될 줄로
0: 아멘.
1: 믿습니다.
0: 아멘.
1: 예, 어제 못 하셨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오늘도 아니면 앞으로도 또이 계좌는 계속해서 살아 있는 거죠.
0: 그렇지요.
1: 예, 그 계속해서 관심과 또이 계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것이 마음과 뜻과 그한 번이라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을 통하는 그런
0: 예.
1: 마음으로 그렇게 전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0: 아멘,
1: 예, 어제
0: 아멘.
1: 못했다고 놓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내일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0: 오늘까지만
1: 하시고.
0: 좀 가능하면.
1: 아, 오늘까지. 예. 그럼
0: 예.
1: 오늘까지 꼭 어제 못하신 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자, 어제 이 시간에 이맘때쯤이에요. 기도를 보내주시면서 같이 이제 후원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한번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11시 20분경에 올려주신 분이세요. 3495번님이신데, 이분이 아침에, 어제 아침이죠. 극동방송을 듣다가 어제 저녁에 봤던 말씀이 생각나서 이 전파선교사 후원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 잔고는 비어 있었고, 남편에게 갑자기 24만 원의 후원을 하자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희가 개국 24주년이 됐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후원하는 우리 그 복음을 전하는 울산 극동방송에게 이번엔 그 일시현금으로 24만 원 한구자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또 전파 선교사로 후원하고 있으니 이번은 어쩔 수 없이 후원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용돈이라고 50만 원 정도 입금해 준다면 헌금할 텐데 하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나서 친정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50만 원 보냈으니 용돈으로
1: 오,
0: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1: 할렐루야. 야.
0: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니 감동이 되어서 바로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한 구좌 후원하게 됐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할렐루야.
0: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한테 누가 용돈 하라고 주면 용돈으로 쓰고 싶지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걸 보고, 아,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 마음의 감동으로 바로 순종하신다라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은혜고, 이분에게 정말 그 순종에 대한 축하와 감사 말씀이 동시에 나가더라고요.
1: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으니까
0: 아멘.
1: 참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구절 후원하게 됐네요. 참,
0: 아멘, 아멘.
1: 참 감사합니다. 이게.
0: 예, 감사합니다. 이런 사실은 생각만 해도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울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울산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기 원하시는 분은 주님이 이끄십니다.
1: 아멘.
0: 아멘. 이 시간에, 나도 그러면은 좀 어제 방송을 못 들었는데, 또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이 되었는데 이 시간 한번 다시 내가 순종하고 싶다 이 시간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세요. 같은 문자입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내가 전파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오직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울산 극동방송에 24시간을 한번 책임져 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한 구좌 24만 원이고요. 더 많아도 좋고요. 적어도 괜찮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928번님. 아들이 영어 회화 전문 강사로 근무 중인데 학교가 지금 폐교돼서 고용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살아온 것 감사드리고 이번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0: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네요, 목사님.
1: 예. 학교가 폐교됐다는 거는 그러면 학교 어느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참 이게 아마 학생들이 요즘 또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이렇게 또 학교가 또 문을 닫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닥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또 영어 회화 전문 강사로 근무 중인 학교가 갑자기 또 이렇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5928님의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직장 가운데서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을 늘 바라보며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또한 일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랐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용 불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정된 그러한 직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학교가 또 열리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 이 좋은 달란트 영어 회화 전문 강사의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0: 아멘.
1: 그러한 곳이 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바라보고 앞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5928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버지 아들의 그러한 앞길이 하나님 열려지고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652번님, 박길근님이 지금 7년 동안 파킨슨병으로 몸이 불편합니다. 지금 교회 출석은 6개월 정도 하셨고 또 많이 좋아지고 있는 듯한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아, 예. 쉽지 않지만 또 이렇게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네요.
1: 예. 7년 동안 파킨슨병으로 아마 곧 좀 힘드신 삶을 살았는데 이제 교회 출석이 또 6개월 정도
0: 예.
1: 되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 박길근님을 정말 놀랍게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박길근님이 되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세약한 병상에서 붙드시고 또한 병중에서 다 고쳐 펴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길근님이 7년 동안 파킨슨병으로 아버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그 육신을 붙들어주시고 그 모든 파킨슨병이 사라지게 하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현대의학으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0: 아멘.
1: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박길근님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제 교회 출석을 하여서 이제 6개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며
0: 주여.
1: 이제 나왔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도 붙들어주시고 우리 박길근님의 영혼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6652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이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이 박길근님이 아버지 하나님 백성되는 하나님 자녀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이곳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익명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가정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증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야간 근무가 있는 직장인데 이 체력의 부족함과 또 만성 피로, 무기력으로 지금 1년 정도 휴직 중인데요. 이 휴직이 길어지니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감당하기 힘든 지금 직장인데 복귀하는 게 맞는지 다른 길을 열어 주실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려 주셨습니다.
1: 예. 공황장애 참 요즘 공황장애 겪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영적

0: 이렇게 또 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문제, 재정 문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경험한 우리 익명의 성도님 있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정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1: 아멘.
0: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직장 가운데 체력적으로 힘든 야간 근무 이 휴직 기간이 길어지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복귀하는 게 맞는지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이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모든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어제 우리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아픔과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목사님께서도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예. 그 기도의 제목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그래 짧게라도 권면의 말씀과 한번 축복을 부탁을 드립니다.
1: 예.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0: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기장 큰숲교회 이태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극동방송 지사장 남현용입니다. 어제 진행된 2026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 방송선교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 계신 곳의 상황과 삶의 모양들은 다 달랐지만 단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참 복된 하루였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이 방송가족 여러분의 이런 사랑과 헌신으로 상업광고 없는 순수 복음 전파 사역을 지난 24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유일의 순수 복음 방송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지훈 목사님의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할 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0: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소고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0: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1: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0: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예요. 합창단 생활 화이팅!
0: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 233에 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16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일제히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지도부를 구성하는 한편 교단 안팎의 당면 과제와 선교적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어제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이승수 신임총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제49회기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권이 위성정당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과 현대자동차가 지난 14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특수유모차 지원사업 산책으로 연결된 중증장애아동 30가정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일제히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지도부를 구성하는 한편 교단 안팎의 당면 과제와 선교적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현장 소식을 조시연 PD가 전합니다.
1: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어제 서울 도림교회에서 제111회 총회를 열고 권위영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했으며 목사 부총회장은 2차 투표 끝에 김한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항존직 정년 연장과 여성 총대 법제화 안건을 심의하는 한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다룰 예정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제111회 총회를 개최한 예장 합신총회는 박찬식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공교회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에서 단독 후보의 과반 득표 실패에 따른 재선거 끝에 신진수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강원도 홍천에서 제111회 총회를 열어 김종희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하고 미자립교회 지원

0: 방안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강원도 정선에서 제116차 총회를 열고 김선배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예장 대신 총회는 전자투표 방식을 전격 도입한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이천식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하고 이주일 목사를 목사 부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는 노회 수의 결과 165개 노회 중 54.5%만 찬성해 3분의 2 찬성 요건인 66.7%에 미달함에 따라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장 합동총회는 정동수 사랑침례교회 목사에 대한 이단 결의를 만장일치로 재확인하고 기존의 관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조시연입니다.
1: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어제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이승수 신임총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제49회기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장종현 예장백석 대표총회장은 설교에서 영적 장자교단은 사명을 위해 먼저 책임질 때 주어진다며 교회가 커질수록 허리를 굽히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선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배에는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과 이정익 기성 전 총회장, 이기용 기성 총회장 등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승수 신임 총회장은 백석총회가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영적 장자교단으로 가는 길목에서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권이 위성정당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윤실은 최근 불거진 인사사태와 관련해 위성정당의 해악이 표심을 왜곡하고 시민들의 불신을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윤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 유지를 위해 꼼수를 부린 거대 양당과 일부 소수정당의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윤실은 거대 양당의 정치적 사과와 함께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 차단하고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선거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과 현대자동차가 지난 14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특수유모차 지원사업 산책으로 연결된 중증장애아동 30가정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특수유모차는 기존 일반 휠체어나 중형 유모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량화 및 등받이 조절 기능, 수유장비 고정용 피딩 폴대 등을 갖춰 중증장애아동의 외출 환경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머니 김미정 씨는 아이와 함께 더 멀리 나가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아침에는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했지만 낮에는 기온이 금세 올라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점점 커지면서 독감 환자가 급증해 독감 유행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외선 차단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26도, 습도는 47%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FEBC
2: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김천 찬양의 퍼포즈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따뜻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극동방송 지사장 남현용입니다. 어제 진행된 2026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 방송 선교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 계신 곳의 상황과 삶의 모양들은 다 달랐지만 단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참 복된 하루였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이 방송가족 여러분의 이런 사랑과 헌신으로 상업광고 없는 순수 복음 전파 사역을 지난 24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유일의 순수 복음 방송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병영교회 서진교 목사님의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병영교회를 섬기는 서진교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에는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던 야곱의 이야기죠. 그런데 형의 축복권과 또 장자권을 가로채고 이제 도망갔던 그 야곱이요, 이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기꾼 야곱이 어느새 기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어떻게 기도자가 될까요? 참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럴까요? 분명한 건 아마 누군가가 야곱을 위해 이미 기도를 했기 때문이고, 생각해보면 그 기도들이요 계속 쌓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건 다 정립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밝은 미소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인상 정립되죠. 그리고 많이 그러면요 건강이 또 정립되잖아요. 다독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교양과 지식이 또 정립됩니다. 약속 잘 지켜보세요. 신용이 정립되죠. 그리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 늘 그러잖아요, 은혜가 넘친다고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사라지겠습니까? 분명히 정립됩니다. 분명히 정립되고 그 기도가요, 어쩌면 그 사람을 바꿔냅니다. 야곱에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버지 이삭이 있었어요. 다 아시죠? 그분들이 아마 야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땅과 하늘을 잇는 계단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더니 어느 날 때가 되니까요, 야곱이 가장 집을 떠났죠. 또 고향을 떠났죠. 가장 외로울 때, 그때 사닥다리 환상으로 보였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야곱을 바꿉니다. 참 희한해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보세요. 누군가 기도를 했죠. 그 기도가 쌓인 곳은요, 아무리 떠나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아요. 하늘에서요 땅을 잇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만큼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기도가 있는 그 자리였어요. 기도가 쌓이는 그 자리였어요. 아무리 떠나도요, 집을 떠났죠, 고향을 떠났죠, 부모를 떠났죠, 다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떠나게 버려두지 않아요. 기도가 있는 한, 기도가 쌓인 그곳에. 저는 제 할아버지의 기도로 사실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 굳게 제가 확신해요. 제 할아버지는 선교사가 방문했던 집에 머슴살이 하면서 선교사의 구두 정리하다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고향 일대에서는요, 저희 할아버지 부를 때 집사 영감님, 집사 영감님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냐면 할아버지는 교회를 집처럼 드나들며 늘 기도하셨던 분이었어요. 저를 업고 키우셨어요. 농번기 때 아버지 어머니 모신기 나가면요, 할아버지는 저를 늘 등에 업으시고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진교는 잘 된다. 우리 진교는 앞으로 큰 일꾼 된다. 하나님 우리 진교를 큰 일꾼 삼아주세요. 큰 일꾼 삼아주세요. 늘 노래처럼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믿음의 기도는요, 한 계단 한 계단 쌓여갔어요. 게다가 고향에서 안수집사님으로 평생을 섬기셨던 제 아버지, 가난해서 초등학교 중퇴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고향 교회를 건축하는데 순수하게 감동되어 땅을 드렸던 그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아들을 또 주의 종으로 바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내 아들 목사가 되고 학자가 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 성전에서 또 한 계단 한 계단 쌓여갔습니다. 2006년 아버지가 천국으로 부름받은 그 해였어요. 저는 학위 과정을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년 늦여름에 영국으로 학업의 길이 열려서 무려 한 15년간을 런던에서 공부와 목회를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도로 구축된 이 사닥다리 덕분에 일명 런던 비사잖아요, 세계적인 살인 물가라 불리는 그곳에서 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학업과 목회도 성실하게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 같았어요. 그때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땅과 하늘을 잇는,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의 사닥다리가, 제가 한국을 떠났더라도 그곳에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저를 도와준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너무 놀랍게 느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제가 영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오게 되었는데요, 참 여기에도 기도하신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기도가 너무 컸다는 걸 느껴요. 이 야곱이 그가 머문 그곳을요 이름을 바꿔요. 루스에서 베델로. 저도요 완전 제 삶의 현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이제 울산으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이곳에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임받은 교회가요, 울산 최초의 복음의 근원지인 병영교회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기도가 제일 많이 쌓인 곳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또 기도의 사닥다리를 보라고 이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한 계단 한 계단, 그래서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를 늘 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기도 목회를 지금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머물렀던 루스라는 곳도요 베델로 바뀝니다. 하나님 집으로 바뀌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전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떠난 사람, 야곱, 사기꾼,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이면서 끊임없이 땅과 하늘을 잇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연결시켜서 불러내시거든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변화시키세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기도자와 기도했던 그 자리를 완전히 바꿉니다.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정립하세요. 쌓아놓으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돌아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0: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뀐 것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끝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첫째,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교회로 돌아와 기도하세요. 수많은 사람의 기도가 쌓인 그곳,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부르짖은 수많은 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멈춰 계신가요? 돌아오세요. 골목 어귀에서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 영접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원하시는 분에겐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1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가을이 찾아오면서 북한에서도 김장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해산과 같은 농촌에서는 고추를 미리 사두려는 장사꾼들이 몰리기까지 한다죠. 이 장사꾼들은 도시에서 생필품과 약품들을 사와서 팔기도 하고요. 다시 고추 같은 농산물을 사서 도시로 가져가 판다고 합니다. 매년 보던 풍경인데 올해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올 가을에는 고추 농사가 잘 안 돼서 먼저 확보하려는 이들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고춧값을 북한 돈이 아니라 중국 위안화로 달라고 하는 거죠.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같은 양의 고추를 사는데 과거보다 10배 이상, 많게는 15배 가까운 돈이 필요한 수준이 됐을 정도로 북한 돈의 가치가 크게 내려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추 먹는 이빨을 뽑았다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억압과 통제가 일상인 정당치 않은 북한 사회 속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바로 서고 평안과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북한 땅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영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을 보내주세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과 또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옹기장의 목소리로 첫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또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출석 인사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서울에서 극동방송과 동행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이라는 기도를 남겨주셨어요. 아멘. 피디님, 이곳은 경주예요. 가을바람처럼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북한 땅에도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7012님. 경주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출석 인사를 받아본 것 같아요. 7012님. 우리 오늘 출석 인사 선물을 보내드리면서요. 지금 우리가 맞는 이 가을 바람, 선선한 주님의 은혜가 정말 북한 땅 가운데도 차고 넘치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181님이 봉고차에서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친히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뒷좌석이신지 조수석이신지 타고 계신데 운전자분을 포함해서 몇 분도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어떤 분이 주파수를 맞추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선물을 보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잘 함께 은혜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안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저 북한에도 주님의 말씀

말씀과 은혜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선물이 벌써 도착했어요. 잘 쓸게요. 저도 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매일 듣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지난달에 선물을 당첨이 되신 제가 어떤 선물 보내드렸을까요? 앞으로도 출석 인사라는 선물로 기도의 한 줄이라는 선물로 OFP데이 함께 해주세요. 북한 땅에도 주님의 향기가 많이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 한 줄 한 줄 정말 귀한 우리 기도로 우리 마음으로 나눠주고 계신데 항상 듣는 찬양 극동 방송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니 파주에 삼게 하니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도 남겨주셨고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속히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허락해 주세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좋은 날씨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오늘 하루, 북한에도 이런 자유로운 삶이 허락되기를 하셨는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이 참 자유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우리 4189님께서 주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회가 북한 땅에도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같이 남겨주세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도 좋고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그 지역도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는 오늘도 만나보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 편 차이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도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을 이루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셨던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신 분, 그리고 북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기쁨의 땅이 되길 기도합니다라고 보내신 이 총 두 분께 정답 도전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두 분께 우리 출석 인사 선물을 약속하면서 한편 차이 문제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도시와 농촌을 오가면서 김장을 준비하면서 고추를 미리 사들이는 북한의 장사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뭐 고추나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생필품이나 의약품 같은 것도 도시에서 사와서 농촌 지역에서 팔고, 농촌에선 그렇게 사가서 또 도시에서 팔고, 이렇게 지역과 지역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 이 장사꾼들을 부르는, 북한에서 이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 문제는 북한에서 지역을 오가며 물건을 사들여서 다른 지역에 내다 파는 장사꾼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둘 다 너무 흥미롭고 예쁜 말 아닌가요? 달리기 장사꾼, 메뚜기 장사꾼. 아, 4735님은 장마당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쵸, 장마당에서 이 물건들을 오고 가면서 파는 이분들을 뭐라고 부를지, 이 장사꾼들을 북한에서는 이렇게 호칭을 한다고 해요. 달리기 장사꾼이 1번이고요, 메뚜기 장사꾼이 2번입니다. 두 분이 탁 1등 2등으로 도착하신 두 분이, 한 분은 1번이요 하셨고 한 번은 아주 자신있게 2번 메뚜기 장사꾼이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 이게 도시와 농촌을 오가려면,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 사이를 오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저희가 문제를 몇 번이나 내드렸던 통행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과 지역 사이의 그 경계, 그 어느 곳에서는 이 통행증을 검열하는 곳이 있죠. 근데 여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매번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웬만한 달리기 실력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과 함께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부를지 메뚜기 장사꾼이라고 부를지, 물론 통행증을 지니고 합법적으로 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야겠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고 달리고 달려야 하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말이 아닐까 싶은, 이 힌트를 들으시기 전에는 오답자가 거의 80-90%네요. 근데 이 오답도, 오늘 내는 오답도 사실 뜻이 있는 말이라고 해요. 오늘 오답도 쓰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지역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들여서 다른 지역에 내다 파는 장사꾼을 호칭하는 이 표현,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지역과 지역 사이에 혹시나 뇌물을 요하는 검열이 필요할까 싶어요.

싶어서 몰래몰래 달리고 달리고 달려야 하는. 하지만 지역사회 꼭 필요한 이 장사꾼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도 이렇게 한 뼘 한 뼘 좁혀가면서 우리가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함께하는 그 모습을 그려가면서요. 북한의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과 함께 보내주신 우리 4614님의 마음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복음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얼마 안 남은 줄을 믿으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이미 그 경주를 시작한 줄을 믿으면서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오 해피데이 한뼘 차이 정답을 기다리면서 끝나는 시간까지 정답을 기다릴 텐데요. 먼저는 찬양 후에 또 수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에 나온 지 2개월, 3개월, 그러니까 한 계절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두보라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0: 우리 집사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중국에서 20여 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던, 그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읊조리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갔던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1: 네.
0: 중국에서 그때 다니셨던 교회 통해서 남한행에 오르신 건가요?
1: 신앙생활을 그 중국 그 조선족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고요.
0: 네.
1: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는, 예, 우리 그 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행을 제가 했어요.
0: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1: 네, 그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연결해 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왔어요.
0: 교회 통해서 알게 된
1: 예, 교회 통해서.
0: 분을 통해서. 네, 네. 근데 그곳에서 또 중국에서 외지 오지에 사시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1: 네.
0: 네. 언어가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어가 어느 정도 가져가셨지만 언어 자체에 너무 장벽을 느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1: 네.
0: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처음 받으셨을 때, 조선족 분에게 받으셨을 때 사실 안 읽을 수도 있어요.
1: 네네네.
0: 근데 3개월 공안이 딱 성경책을 가져가기 직전에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일독을 하시고,
1: 네,
0: 순종 이후에 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들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국행을 택하시고 중국에서 떠나신 다음에 제3국을 통해서 오신 거죠?
1: 네.
0: 어디 통해서 오셨어요?
1: 제가 그 라오스 제일 처음에 언제 그 라오스에서 저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입국했어요.
0: 얼마나 계셨어요, 라오스에서?
1: 라오스에서 한 달밖에 못 있었어요. 네.
0: 다른 분에 비하면
1: 다른 그래도 분들은 다 석 달 있었는데, 네, 저는 한 달밖에 못 있었어요. 그것도 그때 하나님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한국으로 올 때 저희 아들 혼자 있었거든요. 중국에 남겨두고. 네. 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또 그때 저는 저 한국에 이렇게 올 때 예전에서 공부 한 뭐 석 달 하고 또 뭐 어디 뭐 대사관에서 얼마 있고 그런 거 모르고 저는 왔어요. 네. 한국행으로. 그런 거죠. 뭐 라오스나 태국까지 오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0: 네.
1: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게 도착해가지고 이 석 달 있어야 된다, 또 뭐 대사관이 몇 달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한국 간다, 이 말이 제가 너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저 이 예전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0: 네.
1: 한 달만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아들이 지금 거기서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랬는데 매일 아침, 중심, 저녁으로 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딱 한 달 만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 달 전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딱 한 달 만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 달 만에 지금 그때 그 경찰들이 닥쳐가지고, 거기 라오스 경찰들이 닥쳐가지고,
0: 네,
1: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 대사관을 들어가게 됐어요.
0: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의 신음소리까지.
1: 맞아요. 맞아요.
0: 저희의 기도 그 한자 한자를 다 귀 기울이시고 저희보다 저희를 더
1: 잘 아시는 분이시에요. 맞아요. 네.
0: 네. 그렇게 한 달 만에 이곳에 오셔서 또 국정원에서 그리고 하나원에서 수개월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나오신 지 두 달 정도 되셨는데 아드님과는 어떻게 연락이 닿으셨어요?
1: 네. 우리 아들하고는 연락은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아들 수술하고 있어요. 갑자기 어제 그저께 전화 왔는데, 엄마 그 큰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했는데 항문 낭종으로 진단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멀리 있고 하니까 저는 뭐 할 수가 뭐 한 것이 없어요. 기도받기.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그 할비하고 병원에 한번 가라, 그 당지 병원에 가가지고
0: 네,
1: 한번 보고 주고 수술하라 했는데, 그 할배 이 집안도 아마 그 돈 때문에 그런지 수술 안 하고 군항 치고 약만 타가지고 온 거예요. 그 군병원에서 그 검사할 때는 그거 이거 야 수술 안 하면은 그 자기 꿈 농을 못 한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진단 받고 왔는데 장병원

0: 가니까 그래서 양마 약 바르고 한번 지켜보자 이래가지고 그냥 그 제가 할배가 데리고 왔는데 또 심해가지고 아침에 다 또 병원에 또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무조건 지금 데리고 가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서 무조건 수술 지금 시키라. 내가 그리고 돈 안 되면 돈이 모자라면 이겨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재정이 모자라면 내가 지금 보내주겠으니까 어떻게 네. 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저거 할배 갔어요. 가가지고 오후에 지금 수술 시간 지금 잡았다 꼴더라고요. 네, 그래. 하나님. 오면서도 차에 오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1: 아멘.
0: 기도 많이 기도하고 지금 왔어요.
1: 의료진의 손 가운데 그리고 또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앞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참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근데 또 고향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지 2개월 차에 우리 집사님께서 또 특별히 북한을 두고도 아니면은 가족분들을 두고도 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지 싶어요.
0: 제가 매일 정말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독재 정권 하나님 무너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또 북한 땅에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네. 우리 구로톡의 성도들과 또 그 지역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엄청 많아요. 항상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면 너무 정말 눈물 나고 저도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나라 하나님 저 불쌍히 해주시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동상 우상 숭배지 않을 것 같다. 그 동상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해줘서 아멘.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1: 아멘. 긍휼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그때 완전한 방법으로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 50일이 조금 넘었고 100일이 되지 않았어요.
0: 네.
1: 이곳에서의 그 여정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경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신청 찬송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5633 우리 청취자분, 오늘 함께한 드보라 자매님의 기도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그 이름이 선포되길 소망하는 마음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생명 시냇가를 거니는 드보라 자매님의, 그리고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 또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오해피데이 계속해서 함께 할까요?

이렇게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리도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중입니다. 멈추지 말고 늦더라도 꾸준히 달려서 결승점을 능히 통과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와, 0610님. 0610님은 우리 정답을 틀렸어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은 말씀을 함께 남겨주셨어요. 오늘 한병차의 문제가 북한에서 지역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들여 다른 지역에 내다 파는,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고추를 사다가 평양에 가서 고추를 파는, 평양에서 의약품이랑 생필품을 사다가 농촌에 가서 내다 파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둘 다 북한에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역을 오가면서 파는, 지역 간에 있는 그 물건들을 오가면서 파는 이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참 같은 나라인데 어쩜 이렇게 언어가 틀릴까요? 주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1494님은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도전했습니다.

주셨네요. 저도 북한 땅 곳곳을 이곳저곳 달려보고 싶어요. 4316님. 가까이 있어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땅이 그냥 궁금합니다.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마석에서 출근길에 점점점 하셨어요. 4316님. 그냥 궁금한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요? 북한을 향해 갖는 물음표를 말씀과 기도로 마침표를 찍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복음 통일의 그날을 그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전해주시는 분들 중에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할 텐데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 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지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곡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 정답은 우리가 북한 땅에 복음을 들고 달려갈 그날을 꿈꾸면서 아주 잘 맞춰주셨어요. 1번 달리기 장사꾼입니다. 한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매로 공급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을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메뚜기 장사꾼이라는 말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 메뚜기 장사꾼은 허가된 매대가 아닌 매대에서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단속이 오면 정말 메뚜기처럼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이 장사꾼들을 메뚜기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꼭 북한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50대예요. 멸치를 정리하면서 듣고 있어요. 6531님. 복음 통일의 그날을 하나님께서 얼른 이뤄주신다면 우리 그 소망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씩 알아갑니다. 저도 복음 통일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어요. 정답이 달리기 장사꾼이군요. 어플리케이션도 남겨주셨고요. 메뚜기처럼 열심히 일해도 살기 힘든 곳이 북한이 아닐까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메뚜기처럼 복음이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새싹회원이신 2326님도 보내주셨어요. 아, 메뚜기처럼 복음이 달려갈 그날을 위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의 기도의 기도의 산을 쌓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방송 듣습니다. 채널 돌리다가 익숙한 찬양이 흘러나와서 고정하셨대요. 5085님, 잘 오셨어요. 부디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답까지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북한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때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도전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오늘도 소망하고 또 약속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제가 방송 후에 한 분 한 분을 문자를 읽어가면서 당첨자는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

지방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극동방송 지사장 남현용입니다. 어제 진행된 2026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 방송선교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 계신 곳의 상황과 삶의 모양들은 다 달랐지만 단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참 복된 하루였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이 방송가족 여러분의 이런 사랑과 헌신으로 상업광고 없는 순수 복음 전파 사역을 지난 24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유일의 순수 복음 방송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는 여느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의 복음 사역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해방놓고 바울을 위협하면서 방해했던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고린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너의 복음 사역을 해방하고 바울을 위협하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은 소리만 요란할 뿐 실제로 너의 사역을 막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살이 찢기고 모든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희생과 그 모든 일들에 감격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하시면서까지 살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겠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도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특별히 고린도 지역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서나 최선을 다했지만 더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지역에서 다 똑같이 정성을 다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는 더 특별하게 정성을 다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는 더 특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았던 희생을 더 많이 하고 고생을 더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이와 같이 배척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의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처음

처음에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시간이 가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또 고린도 지역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교회도 상당히 돈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지역을 섬겼는데 그 수고는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2차 전도여행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해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바울의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지역도 상당히 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 격인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까지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에베소까지 와서 바울을 만난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상당히 긴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다 써서 보내면서 그 마음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명석하고 지혜롭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면 그 고린도 전서를 읽고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미 거의 다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을 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고린도 교회를 들려서 돌아본 후에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러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한번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3차 전도 여행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고서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교회 문제는 더 심해졌고 오히려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준 바울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오해 그리고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거의 문전박대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제는 오해를 받고 멸시를 당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에 바울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을 방문할 때 이미 그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육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모든 교회를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한번더 방문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3차 전도행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이와 같이 배척할 때에 그는 더 이상 그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에도 진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도 여전히 난폭하고 집요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그의 사역을 방해할 때에도 그에게 생명의 위협이 닥쳐올 때에도 고생과 고난이 계속 그에게 이어질 때에도 단한 번도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춘 적이 없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 계획을 접고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무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가졌던 그 오해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당히 그래도 많은 숫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도 풀고 바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도 스스로 교정하고 또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또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과 그 신앙의 가르침들을 마음가운데 다시 잘 받아들여서 자기의 신앙도 올바로 세울 것이지만 또 그에 만만치 않은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오해하고 바울을 계속 미워하고 혹은 공격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약 지금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 자기가 죽어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그들이 나를 향한 오해

죄를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지만, 지금은 바울을 미워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어서는 그들과 함께 화해하고 서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고대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고린도 후서 1장 14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너무 억울했고 너무 속상했고 너무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아파하고 또 아파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결백함을 그들 가운데 주장하는 일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는 일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가 품었던 희망은 아주 강력했고 진실했습니다. 그 강력한 희망은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오해와 끊임없이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했냐면 눈물로 쓴 편지,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를 그들에게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눈물로 쓴 편지, 이 눈물의 편지에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적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을 썼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 진실한 사랑으로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썼습니다. 그는 그저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고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표현되어졌었는지를 다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그가 섬기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조목조목 써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전에 했던 바울의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들과 행동들과 그들의 행동에서 보였던 그 마음들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는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쓴 눈물로 쓴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과거에 바울이 보여줬던 사랑의 모습, 그리고 그 함께 사역했던 모습,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추억을 계속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눈물로 쓴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지금도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바울은 많이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서운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그 편지에서 표현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 대한 여러 의혹과 의심들이 다 오해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신실하고 사랑에 넘치는 그 사랑의 노력들을 그들 가운데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이 듣고 있었던 바울에 대한 여러 모함과 루머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 단계 더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세 번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생겨났던 여러 의혹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그 세 번째 노력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가졌던 오해가 어떤 것이었는지 상세하게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세운 계획도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고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변경하기를 반복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지 않았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사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로 스스로를 높이고 또 자만하며 자랑한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은 사람들에게는 공개하지 못할 창피한 행동들과 간교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왜곡되게 전하고 삐뚤어지게 전하고 거기다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다는 소문까지 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행했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대한 근거 없는 여러 종류의 비난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그 근거 없는 비난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계속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속이 좁아서 쉽게 삐지고 마음 씀씀이가 옹색하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착취하고 악한 행위를 일삼을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마구 망쳐놓고 다닌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은 편지를 쓸 때와는 실제로 만나볼 때가 서로 다르고 편지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런 편지에 걸맞는 삶은 전혀 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실제 삶은 굉장히 세속적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은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라서 성도들을 속여 빼앗은 여러 돈과 물질로 자기의 배를 채운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고 있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 바울이 이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고린도 후서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시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았던 오해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그가 이 모든 오해를 하나하나 반박하기 위해서 쓴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오해인지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피곤한 일을 정말 열심히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세우는 일이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요즘 시대를 들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정보의 홍수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검색하면 안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보가 많은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홍수가 나면 피해가 입을 정도로 주변에 물이 많은데 정작 쓸 물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정보의 홍수 시대에도 거짓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갖춰야 될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검색해서 많이 확보하고 또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정보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지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냐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짓 정보와 올바른 정보, 내게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 유익한 정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내게 필요한 정보를 내가 확보하고 또 정리하는 것도 아주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게 진짜 필요한 정보가 뭔지, 내게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뭔지, 진짜 정보가 뭔지 아니면 가짜 정보는 무엇인지 과장된 정보는 무엇이고 진정성이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또 왜곡되거나 거짓된 정보는 무엇이고 정확한 정보는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는 능력이 정말 정말 필요한 시대이지만 진짜 놀랍게도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별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루머에 쉽게 휩쓸립니다. 요즘 거짓 뉴스, 진실을 호도하는 감추는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뉴스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특정 사실에 대해서 어떤 오해와 왜곡을 이미지를 우리에게 강요하는지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별로 그런 것에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거짓에 미혹된 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짓과 오해에 호도되는 것이 이 세계와 이 나라를, 이 공동체와 나의 삶을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조차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어느 사이에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진실인지 거짓인지 따져보려고 하지 않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진실이겠거니
그에다 맞는 이야기 있건

라고 치부하면서 그냥 인생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다 비슷하지, 이런 태도를 그가 보이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진실이 무엇이고 사실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그들 가운데 그 진실과 사실을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맞는 것은 왜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은 왜 틀린 것인지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설득하는 그 바울의 그 모양이 좀 빠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결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고 거짓이 나온 결과도 결코 그 누구에게도 유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아픈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일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만약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진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옳은가 고민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냥 어쩌다가 들리는 모든 소문들,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 부합한 어떤 내용들이 들리면 그게 이제 사실이겠거니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다는 것, 이것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가운데 상당수는 내가 삶을 살면서 늘 반복했던 나의 실수, 잘못, 부족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잘 몰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불행이 대부분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회피하고 덮어두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진짜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늘 제자리 걸음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려나가기보다는 이리저리 꼬이고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이유는 진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진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바로 설 때 우리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진실을 호도하고 감추고 외면할 때에 우리는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바울의 태도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진실을 제대로 추구하지 않고 이런저런 말에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원색적인 말로 꾸짖고 있습니다. 원색적인 말처럼 잘 느껴지지 않죠. 굉장히 원색적인 말로 꾸짖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여러 복과 은혜와 문제 해결과 치유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진실 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위에서 세워진 그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말로 진실을 밝히고 거짓을 분별하려고 했지만 이는 오직 바울이 개인적인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진실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진실 위에 서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이 일을

0: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거짓 뉴스가 난무하고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기도 하고 자기를 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과장할지도 모르고 자기를 포장할지도 모르고 거짓말할지도 몰라서 그냥 정직하고 바르기만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삶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잠입하여서 거짓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색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실을 추구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고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는 무리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진실에 도달하게 되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문제 해결의 방법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바로 보기를 두려워하고 진실을 회피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덮어두고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추구하는 삶, 정직하고 정의롭고 용감하고 정결한 삶은 따로 무관한 삶이 아닙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해야 그 삶이 정직해지고 정의로워지고 용감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에 나의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나의 부족함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조금도 흠이 없는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자 열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깊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연약함을 그냥 덮어두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문제가 너무너무 커져서 감당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사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반가운 소식이든 반갑지 않은 소식이든 모든 일들은 다 진실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고 그것 안에만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로, 잘한 일은 잘한 일로 잘 판단을 내리고 그것에 옳은 판단 위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직접 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리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용서하려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부분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 미워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좋게 본다고 다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잘한 일은 잘한 일로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거기에 올바로 대응하면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진실 위에 올바로 세워지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눈 감고 다 좋겠거니 라고 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본다고 한다고 한들 세상이 아름다워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아서 고치려고 하여야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덮어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가졌던 이 태도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냥 단순히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과 진리를 올바로 세워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올바로 이끌기 위한 그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정의롭고 용감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진실과 진리 위에 세워지는 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58-8411번, 지역번호 02-258-8411 울산 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극동방송 지사장 남현용입니다. 어제 진행된 2026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 방송 선교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 계신 곳의 상황과 삶의 모양들은 다 달랐지만 단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참 복된 하루였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이 방송가족 여러분의 이런 사랑과 헌신으로 상업광고 없는 순수 복음 전파 사역을 지난 24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유일의 순수 복음 방송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당신,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굴 만나셨을까요? 그분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시다면 잠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몸이 아픈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절망보다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저희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1: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0: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1: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0: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1: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간식도 주고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금만? 요즘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0: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1: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0: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0: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0: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0: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 233에 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번

규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오후를 찬양으로 채우는 예배의 시간, 오후 워십 남현웅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의 오후 3시는 여러분 계신 곳이 어디든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찬양 예배의 시간이 될 텐데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계신 바로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위드힘과 함께하는 오후 워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시험과 도전과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찬양 함께 나누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지만 여전한 우리 삶의 도전과 시험들을 봅니다. 때로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산보다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 오후 어십 지금까지 위드힘 찬양 예배 실황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예배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드려집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함께 하시죠. 남현용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극동방송 지사장 남현용입니다. 어제 진행된 2026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 방송 선교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 계신 곳의 상황과 삶의 모양들은 다 달랐지만 단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참 복된 하루였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이 방송가족 여러분의 이런 사랑과 헌신으로 상업광고 없는 순수 복음 전파 사역을 지난 24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유일의 순수 복음 방송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극동방송 지사장 남현용입니다. 어제 진행된 2026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 방송선교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 계신 곳의 상황과 삶의 모양들은 다 달랐지만 단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참 복된 하루였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이 방송가족 여러분의 이런 사랑과 헌신으로 상업광고 없는 순수 복음 전파 사역을 지난 24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유일의 순수 복음

오늘도 찬양. 오늘도 찬양 이 시간은 엄선된 은혜의 찬양으로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찬양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축복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시편 96편 2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와 참담 김도윤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주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 이 산상수훈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장에서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짧은 설교 안에 주님이 기도에 관련된 메시지를 여러 번 하셨다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빼고 우리의 신앙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 요소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하면 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추상적인 존재가 되는데 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우리의 일상 속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이 피상성을 없애버릴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지루해지고 무미건조해지고 재미가 없죠. 사실은 머리로는 아는데 닿을 듯 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 신앙생활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중요한 통로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게 내 존재에 스며들어오는 걸 느끼게 되고 내 내적 변화를 일으켜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 이런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기도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기도 자체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기도하지 않죠?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을 다루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찬물을 떠다 놓고 100일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기도를 받을 대상이 모호한 거예요. 확실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정성을,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기울이지만 내 기도를 받는 대상 자체가 모호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의 출발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는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뭡니까? 내 존재가 가능하게 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나라고는 존재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 창조주가 되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친밀하고 매우 가족적인 분위기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절대자가 아니고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처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아니면 인간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불안한 존재죠. 고갈되어 있고 우리는 결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결핍과 제한된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핍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알면 알수록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 주시는 레슨이 뭐냐? 특별히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까요?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나는 파산한 상태와 같습니다. 뱅크럽을 한 사람과 같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모국어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존재인데, 근데 어떻게 구하느냐? 오늘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세 동사가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삼중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찾으라,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게 더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한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두드리라. 점점 이 세 동사가 강해지는 구조, 이 점증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구하는 것은 필요에 대한 요청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찾은 것을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찾는다는 것은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찾아다녀야 된다. 젊은 우리 형제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만 하고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눈 뜨고 찾아다녀야 된다.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가보고 새벽기도도 가보고 성교도 가보고 공동체에 들어가고 자꾸 찾아야 되죠. 그죠? 계속 찾는 거예요. 찾았는데 가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대로 프로포즈를 해야 되죠. 그죠? 이게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형이죠.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게 문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계속적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구하라가 아니요,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회성, 단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를 아무리 뜨겁게 해도 그냥 뜨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가장 간절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존을 하는 사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 속에 뭘 발견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간절함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 표현 속에 뭐가 담겨있는 뉘앙스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도의 출발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서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도 나타났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다가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누구나 다 기도해요. 근데 끈질기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급함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 한 재판장에게 불의한 재판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며 마침내 응답을 받아낸 한 과부의 얘기를 하는 거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분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디론가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교회에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오늘 또 교회 가기 싫은데 온 분 한 두 분쯤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오신 게 잘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새벽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요. 근데 억지로라도 기도에 힘을 쓰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그분에게로 향하는 이 노력. 여러분, 기도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끈질긴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이 끈질김,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일단 기도는 시작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를 이론으로만 배우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일단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너무 힘들어서 끙끙 앓을 때 그 신음 소리로부터 기도가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나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지금 뭐 그냥 사투를 벌리고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깨워놓으면 깨워놓고 가서 기도하고 하다가 또 가서 보면 또 자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가자. 그러니까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깨가지고 베드로는 칼 들고 막 남 기자라고 막 하다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냄비 신앙이 아니에요. 확 뜨거웠다가 그냥 뭐 식어버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거, 지속적인 거. 그래서 오늘 여기 핵심은 뭐냐면 계속 구하는 자는 받는다 이게 아니고 계속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계속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계속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이 계속이 붙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wholeheartedness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100%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일시적으로만 기도해요. 기도에 대한 결단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죽는 것 같아요.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일평생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끈질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종이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그건 내가 신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백지 수표가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3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정력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물 뜯어 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불만을 가진 성도도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되죠? 이 질문의 답을 바로 앞장에서 주셨어요.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일상의 필요로 구하세요. 그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세요. 구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힘이 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할수록 더 힘이 생기는 게 뭐냐면 하늘의 뜻에 접근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게 먼저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광대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 다른 것은 다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게, 그것을 구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대를 용서하려고 할 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 없이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는 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한 방향으로 경주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문을 두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소원, 거룩한 소원. 고귀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생존을 위한 전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한 번씩 고깃국 먹을 때가 더 나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해요. 후퇴하는 겁니다. 후퇴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 본문에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해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면 100%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열심, 우리의 열심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오늘 극적 비유를 하나 드셨잖아요. 9절과 1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물며 how much more, 얼마나 더 너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를 허락하지 않아요. 악한 아버지와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 우리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잖아요, 종교들. 인도는 뭐 그냥 신이 수백만 신이 있어요, 수백만 종류. 그런데 여러분, 신들이 어떤 신들이요? 신들은 주로 인간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숭배, 인간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신도 사실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다른 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분은 아끼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떤 정도예요? 로마서 8장에 하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는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누가 알아요? 부모가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알고 계세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 아, 이것만 주시면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게 따로 있어요. 아버지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게 뭐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좋은 게 뭔지 몰랐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실망, 대박 이게 아니고 성령? 뭐 이런. 왜 오늘 누가복음에서 성령이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한 몸에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기도의 절정이 뭐냐? 기도의 마지막 우리에게 응답이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제 상상할

0: 뭐가 일어났느냐. 기도를 통해 무슨 일이 내 안에 일어났느냐.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안 변해요, 여러분. 이 변화, 인간 변화 어려워요, 여러분. 이 변화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핵심은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성화예요. Sanctification.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5장 48절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분을 구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아요. 그분을 닮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을 계속 바라보니까, 그분을 계속 묵상하니까 아버지의 아들다워지는 거.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일곱 번 용서해 주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답변이 뭐예요? 이런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절할 뻔이에요. 용서 어려워요. 내 육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이후가 무엇이 달라졌느냐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유치한 싸움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면 난 잘한 게 아니죠. 유치한 싸움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다워지는 것, 그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한다면 아직도 여전히 내 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도 내 배를 채우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아직 신앙의 여정은 갈 길이 먼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무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와 있지 않아요. 매우 분주한 시대예요. 기도하기보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분주할수록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수록 더 분주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내 능력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결과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생각보다 많이 신자들에게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보다 인간의 능력과 성취가 더 강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기도는 또 하나의 의무를 덧붙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이요. 이 특권을 우리에게 향유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지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특권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분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에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아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보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들이 아빠 손을 봐. 아빠 얼굴을 안 보고 뭐 사왔나, 뭘 주실까. 여러분, 그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문을 두드리면 활짝 열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 지역번호 051, 749-4500번, 지역번호 051, 740-4500, 수영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해주신 얘기입니다. 그 가정에 늦둥이 막내아이가 있었는데 기차를 유독 좋아했대요. 그래서 집안에는 온통 기차와 관련된 장난감으로 가득했는데 하루 종일 기차 놀이를 하고 기찻길 만들면서 놀고 그림을 그려도 기차만 그리더랍니다. 다른 장난감을 줘도 관심도 없고요. 오직 기차에만 일편단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 지치거나 힘들어지면 아이는 그 좋아하던 기차 장난감도 내려놓고 엄마 부르며 엄마 품에 폭 안기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 아무리 즐거운 것이 있어도 결국 아이에게는 엄마 품이 최고의 안식처가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 품에 있어야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겠구나. 우리 손에 무엇을 쥐고 있든지 그것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순 없습니다. 아기가 결국은 부모의 품을 찾듯이 우리는 주님의 품에 있어야만 진정한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찾고 또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린 오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김도현의 찬양 샬롬, 이어서 주 음성 외에는 바비 메이슨의 영어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즐겁게 놀고 뛰고 뭐 재밌는 것을 다 찾아 나서도 지치고 힘들고 두려워지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 품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야 진정한 회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구하고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된다면 참 좋겠네요.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소프라노 최정원의 음성이었고요. 이어서 오늘의 워십 찬송가 음반 중에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함께했습니다. 은혜롭고 평안한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5시 18분이고요.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세요.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는 거 아시죠? 6067번님, 아들이 취업한 지 한 달 된 직장에서 업무도 낯설고 서툰데 업무량도 많아 매일 야근하는데도 직급에 맞게 일하라며 핀잔받기 일수라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더욱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막 직장 들어가서 사회생활 초년생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아드님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 봐요. 아무래도 새로운 직장 근무 초반에는 또 적응도 해야 되고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익히는 기간이다 보니 혼나기도 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텐데 많이 연단되는 시기일 텐데요. 제 신입 시절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기도하고 감당하다 보면 또 어느새 순식간에 또 숙달되고 베테랑 직원이 돼서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후배들을 잘 이끌고 가르치는 그런 선배의 위치가 되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시고요. 또 응원의 의미로 선물 챙겨드릴게요. 3632번님, 보령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선한 능력 듣고 싶은데요.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 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선한 능력으로 라는 그 찬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혀 계실 때 썼던 그 옥중 편지 속의 내용을 담은 그런 찬송이죠. 편지에 찬송시를 쓰셨는데 후에 이 시에 멜로디가 붙여져서 전 세계에서 찬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독일어의 원제목을 번역하면 선한 능력에 경이롭게 둘러싸여 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뭐 번역에 따라 가사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속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은 뭐 다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무인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이어서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빛의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4887번님, 저희 구역 식구가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이번 주 말씀 씨앗 배경 화면 꼭 전달해주고 싶네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하고 사연 주셨는데, 네, 어제 말씀의 씨앗 심기 코너 통해서 이번 주의 배경 화면 새롭게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지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새긴 배경 화면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우리에게 참 익숙한 시편 23편인데요. 어제 전영수 목사님과 함께 묵상하면서 안위하신다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봤죠.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다가 갑자기 나올 때 이렇게 후 하고 숨통 트이는, 그렇게 긴장 중에 숨통 트이는 것을 이르는 의미가 바로 이 구절 안에 쓰인 안위의 원래 뜻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보호해 주시고 뭐 살펴주신다 이런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사방에서 조여오는 그런 긴박한 위기 속에서 결국은 구원하셔서 숨통 트이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며 관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사망의 골짜기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위기 때마다 결국 휴 하고 숨통 트이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 동행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여정 오늘도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씨앗 배경화면 멋진 캘리그라피 디자인으로 만들었어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배경화면 보내드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6180번님, 저도 아는 말씀이었는데 어제 목사님 말씀 설명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많으시죠?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 한 주간 잘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9156번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하셨고요. 7923번님, 시편 23편을 읽고 암송할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 눈물이 납니다.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 계실 때 면회할 때마다 아버지 귓가에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오늘따라 아버지가 참 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또 떠오르네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아버지께서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평안 가운데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0: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김대형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0: 시간이 참 빠르네요. 소개해드리고픈 사연은 참 많은데 주어진 시간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사연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물정 1069번으로 이번 주에 말씀 씨앗 배경화면 받는 키워드 씨앗, 씨앗이라고 보내시면 답장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찬양 크게 부르며 퇴근하고 있습니다. 라고 5346번님 사연 주셨네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4주간 금요 철야 예배를 특별 기도회로 드리는데요. 친구 모임과 겹쳐서 한 주간쯤 빠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잠깐 지난번에 가졌는데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닌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시 생겼지요. 그래서 회개하며 다시 예배 자리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참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살짝 마음 흔들리고 타협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저도 일하다 보면 바빠서 오히려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지키지 못할 때가 덜어 있는데 또 우리 5346번님 사연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되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끝곡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찬양의 시간을 꼭 사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피아워십의 찬송가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같이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극동방송 지사장 남현용입니다. 어제 진행된 2026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 방송 선교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 계신 곳의 상황과 삶의 모양들은 다 달랐지만 단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참 복된 하루였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이 방송가족 여러분의 이런 사랑과 헌신으로 상업광고 없는 순수 복음 전파 사역을 지난 24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유일의 순수 복음 방송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어제 이 시간은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기 위한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정말 기도와 후원을 함께해 주시는 전파 선교사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시고 또 기적의 통로이시더라고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24년 동안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을 전해온, 생명을 전해온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그 24년 동안 하루 24시간 동안 정말 한순간도 빠짐없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에게는 다른 길은 없더라고요. 오직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고 또 주님을 전하는 가운데 생명이 전해지고 그리고 생명 얻은 성도님들이 들으시는 가운데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주님께 얻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 사명을 울산 극동방송은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안에서 때로는 병실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울산 극동방송을 통해서 치유 그리고 회복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평강을 얻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주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두 배 더해서 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손유나와 김인식의 찬양으로 첫 찬양 출발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내 진정 사모하는 메들리 찬양이었죠. 손유나와 그리고 김인식이 함께 불렀습니다. 자,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세요. 어제는 이 시간엔 제가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만은 행저들라 타임은 아니었고요. 14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정말 우리 극동방송의 기도와 후원의 동역자, 든든한 기둥이지요.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기 위한 특별 생방송이 진행됐습니다.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라는 타이틀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기적의 통로가 되어주십사 하는 마음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기적의 통로가 될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새삼 고백하게 되는 것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위로와 회복,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신 평강을 누리고 계신 여러분께서 다 모두가 예, 기적의 주인공이시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기적의 주인공이세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신 여러분께서 또 다른 누군가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지금 위로가 필요하신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그리고 평안이 필요한 그런 아직도 눈물 골짜기에서 여전히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는, 그리고 연약한 육신과 부족한 물질과 관계 어려운 가운데 낙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아,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역시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구나라는 여러분께서 미리 깨달으시고 누리시는 그 기쁨을 물고가 되어서, 마중물이 되어서 전해 주기 원하신다면은 바로 여러분이 또 다른 기적의 통로가 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그리고 울산 극동방송의 방송 선교사역은 확장됩니다. 그리고 울산의 복음화는 이제 배가가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24주년이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개국 24주년이 됐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복음을 전하는 저희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는 가능하면은 저희가 일시연금으로 1회, 예, 한 구좌 24만 원, 24년을,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한 구좌 24만 원으로 전파 선교사를 모집을 했고,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후원을 약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송을 하면서 또 보내주시는 문자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저희들이 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쭉 이제 약정을 보면서, 아, 저희가 지금 그 목표로 하는 그 양에 조금 좀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도하고 있고요. 저도 물론 어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또 약정을 했고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만, 아, 이 시간에 우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든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 아,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 가지 찬양과 말씀 가운데 기회를 잘 잡고 계시다면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통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또 어제 고민하셨는데 오늘이 되신 분들, 또 오늘 어제는 못 들으셨고 오늘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시간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24살이 된 우리 울산 극동방송의 24시간 하루를 내가 하루는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한 구좌에 24만 원입니다. 한 구좌에 24만 원이고, 두 구좌가 되고 열 구좌가 되고 아니면 조금 모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시간에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또 찬양 신청도 괜찮고요. 그리고 내가 기적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기적이라고, 또 통로라고 그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극동방송의 24시간, 24년을 축하해 주시면서 또 하루 24시간은 그래,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좌 24만 원이고요. 더 많아도 더 적어도 괜찮습니다. 우물정 3927, 샵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방금 들으신 찬양은 최명자의 찬양으로 가서 제자 삼으리 보내드렸고요. 그 전에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고 가르쳤다면 진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고 알게 하는 실제가 따라야겠습니다. 결코 말로만 가르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또한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도록 강요하는 주제가 아니고 또한 자신을 포장하거나 변호하는 방패막이도 아닙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세상에 만민을 위한 증인과 인도자로 오신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 십자가를 강요로 받지 않고 무한한 감사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나도 그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내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주시는 가슴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지 않는 한 그는 십자가를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십자가, 그 안에는 피보다 진한 물보다 맑은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진정 이 강이 흐르는 자기 십자가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은희의 강가루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홍순관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6시 26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행복한 저녁 되고 계신가요? 우리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행복한 저녁이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마 우리 울산 극동방송에서 흘러오는 찬양과 또 좋은 성경 말씀과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의 귀한 설교 가운데 궁금증이 해결되고 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찬양으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께서 그런 행복한 시간, 그 기적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은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기적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로이자 마중물은 바로 지금 여러분께서 기적의 주인공이시고 행복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게 누리고 있는 이 귀한 시간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셔서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로 24주년을 맞은 울산 극동방송 지난 24년 동안 하루 24시간 정말 단 1분도 다른 소식 없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바로 여러분 전파 선교사님의 기도와 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정말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저희가 좀 오래전에 정말 그 방송도 어렵고 직원들의 월급을 줄 돈도 없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이 정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부사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님이 주셔가지고 그때 전파 선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전파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극동방송이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참 어려운데 이것도 좀 해고 저것도 좀 해볼까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파 선교사님의 기도 그리고 후원 때문이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 역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4주년을 맞아서 어제 특별히 내가 그러면은 24주년을 맞은 우리 울산 극동방송이 하루 24시간을 좀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로 매월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딱 일시연금으로 한 구좌 24만 원을 저희가 약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좀 사실 조금 모자란 그런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 정말 내가 이제는 기적의 주인공을 내가 누리고 있었으니 기적의 통로가 되고 싶다. 울산극동방송 24주년도 축하하고 내가 울산극동방송에 24시간의 복음도 내가 한번 책임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도 좋아요. 일단 기적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할수 있는 계좌번호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765번님, 기적 딱 써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 시간에 처음 참여하신 분인데 그렇게 기적으로 물꼬를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3008번님께서도 응원합니다 하고 기적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울산 극동방송의 방송 선교사에게 기둥으로 함께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4991번님 극동방송 월 후원을 하고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고2 우리 아들 양준형 이름으로 한 구좌 헌금할게요. 24시간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극동방송처럼 우리 준영이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길 기도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우, 감사합니다. 우리 양준영, 준영 학생, 고등학교 2학년이지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빛빛춤이 올해, 내년, 그리고 앞으로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개인적으로도 축복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4420번님, 복음 카페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동참해서 기분 좋았고요. 또 많은 손님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복음 카페는 전국 13개 지사에 전파 선교사 가입을 약속하고요. 또 나중에 통일되면은 평양까지 걸어가서 복음 카페 2호점 차리는 게제 소망입니다. 북한을 품고 기도한 그리고 복음 카페가 되겠습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같은 동역자로서 기도할게요. 사실 울산만 아니라 모든 극동방송이 세워진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북한을 비롯한 북한, 또 중국, 일본,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실제로 탈북하신 많은 그 북한 분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실체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게 돼서 탈북했다고 많이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 통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이 기적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 나는 이미 주인공인데 또 다른 주인공을 내가 초대하고 싶다. 방송 선교사역에 내가 확장에 한번 동역자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행자들라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자,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성경 퀴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퀴즈 들으시면서 그리고 즐거우신다면 예,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 그 기적의 통로, 기적의 마중물로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퀴즈의 정답 그리고 전파 선교사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번호는 샵 3927 우물정 3927번입니다 자,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십니다. 바로 나사로가 있는 곳이지요.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마르다는 일하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그때 짜란 하고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무엇을 들고 나타나셨을까요? 예,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합니다. 그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자, 그때 가롯 유다가 상당히 뜬금없이 말합니다. 아니, 이 향유를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하고 말하지요. 하지만 실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돈궤를 맡았던 가롯 유다는 이미 도둑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겠죠. 뭐랄까요? 재발절인 걸까요? 예, 도둑이 찔린 걸까요? 그렇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이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롯 유다가 팔면 어떻겠냐, 차라리 그러는 게 낫겠지 했던 그 가격,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제시한 가격이죠.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뭐 이런 느낌일까요? 도대체 팔면은 얼마에 팔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아, 주관식이에요. 뭐 당연하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가롯 유다가 측정했던, 생각했던 이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격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문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또 전파 선교사님을 향하는 제 축복의 또 마음이기도 했어요. 자, 오늘 행저들라 성경 퀴즈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요한복음은 12장에 나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이 베다니는 바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던 그 나사로가 사는 곳이지요. 나사로가 있다는 말은 그 마르다와 또 마리아도 있는 곳입니다. 이때 잔치하는 그 순간에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을까요? 그런데 도둑이자 예수님을 잡아 파는 이 가롯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이 가격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줄 마음은 단 하나도 없고요. 도둑질하려는 마음뿐이었겠지요. 자, 이 가롯 유다가 말했던 그 당시에 아마 그 비싼 향유, 이 나드 한 근의 정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격은 얼마였을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이 가격에 이것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윌러브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 요한복음 12장에서 문제를 드렸습니다. 아, 오늘 정답 예, 바로 마리아가 판 게 아니죠. 깜짝이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가론 유다가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이 오늘 정답입니다. 6348번님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1651번님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9171번님께서도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기적입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입니다. 같이 올려주신 분도 계시죠. 295번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295번님께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기적이라고 쓰시고 또 이렇게 약정을 새롭게 해주신 모든 분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약정하신 분들 중에 다 후원을 완료하신 분들께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또 선물 보내드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울산 극동방송의 24주년을 맞아서 한구자 24만원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어제 진행을 했는데요. 못 들었는데 아니면 고민 좀 했는데 내가 지금 하겠다 하시는 모든 분들 송금을 후원을 완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음에 거룩한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계좌번호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심형진의 비 준비하시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수 되시는 주님이 성령의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찰스 스윈돌의 책에 보면 재미있고 또 은혜스러운 글귀가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박사학위 4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무명 박사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간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셋째, 고독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의 고요, 또 고독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박사학위는요, 불편 박사입니다. 광야의 거친 환경은 불편했지만 이 불편함을 통해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광야를 걷는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시간, 또 그래서 찬양이 흐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성훈의 고난 대영은 편히실 곳과 찬송이어서 강명식의 광야로 그리고 마지막 들으신 찬양 송정미 사모님의 부름받아 나선 이몸 듣고 오셨어요. 광야를 걷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또 고독하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시간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쉼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 제목 신청해 주신 분들 있으세요. 0280번님께서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친구와 친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 시간 찬양 흐를 때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64번님께서는 찬송 들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 힘이 나고 계시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3664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품에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참으로 힘든 하루였습니다. 마음도 몸도 지친 하루였지만 찬양으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넘치시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하며 3664번님의 신청 찬양 주품에 함께 듣고 오시죠.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이지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권석준의 다시 살게 하소서 찬양도 들으셨고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샵 9330 이곳으로 계속해서 기도 제목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고요. 1548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찬양을 좋아하기에 항상 듣고 계시다고요. 우리 부부는 투병 생활 중입니다. 특히 남편이 위암, 대장암, 투병 중 폐렴까지 와서 위기입니다. 잘 견뎌내기를 그리고 성령에 의해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남편과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또 상처에 이 시간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방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48번님 두 분 모두 힘내시고요. 그리고 5868번님께서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술과 담배, 마약, 도박에 중독되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또 강력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죠. 기도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5265번님께서 찬송가 212장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송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 모함하고 악한 말을 쉴 새 없이 내뱉는 동료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정당해도 우리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내 마음대로 그 일을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아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이 바로 주님의 귀한 성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가 넘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붙들고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너 성결키 위해.

광야를 볼때 불안하고 겁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찬양들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내 삶의 노래로 내일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상처로부터 해방되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야기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숨을 거두고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슬피 울며 아버지의 장례를 아들로서 가장 최고의 예우로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장례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이집트예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미라를 만들어서 피라미드에 그 시신을 보관하는 세계적인 관광국이 이집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집트는 굉장히 장례 문화가 발달해서 요셉의 아버지가 죽자 그의 시신을 40일 동안 염을 해요. 미라를 만드는 거죠. 머리부터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꺼내고 거기에 향 재료를 넣어서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70일 동안 온 이집트 나라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게 합니다. 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이집트의 왕들이 죽으면 그 왕을 애도하는 기간이 70일이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 출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인데 총리가 되고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과 신뢰를 받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죠. 결국 요셉은 그 아버지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안치를 해요. 그 장래의 행렬이라는 게 정말 유례 없는 너무 화려한 그리고 대단한 장례였을 거예요. 70일 동안 애도했으니 파라오 왕의 허락을 받고 아마 대부분의 신하들, 병거 그리고 기병까지 뒤따르는 장례 행렬을 그 당시에 보여줍니다. 어렵지만 장례를 잘 마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 장례를 치러본 분들은 알겠지만 장례가 치루어질 때보다 장례를 치른 이후가 더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부모의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반드시 형제들 가족 간에 묵혀둔 갈등이 그때 터집니다. 장례 기간에는 그런 게 안 터지는데 장례 끝나고 나면 꼭 가족이나 형제들끼리 갈등이 있다면 그게 터지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장례가 끝나자마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너무 두려워서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요셉이 마음먹으면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도저히 용서

수할 수 없는 행위를 기억하고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으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 당시 문화가 그랬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끼리 복수하지 않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표를 보내서 요셉의 마음을 떠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 아버지 유언대로 우리를 용서해 줘라.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번에는 형들이 몽땅 요셉을 찾아가서 그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은 지금 두려워서 요셉 앞에서 숨죽이고 있는데, 드디어 요셉이 무거운 입을 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형님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누구를 심판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겠다. 한 번쯤은 문제를 제기할 만도 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자신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형들을 끝끝내 마음속에 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걸 다 내려놔요. 보통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 사건을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속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그가 상처로부터 해방할 수 있었던 힌트가 오늘 성경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생과 손해를 보지 않고 그때 그 사건 상처받은 세월 덕분에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얻은 것을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 그 세월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총리가 될 일도 없었을 거고, 그렇게 혹독한 가뭄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 이집트로 이민 오게 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기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때 내가 형들에게 억울하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이집트에서 이런 삶을 살았겠냐. 그러니 오히려 그때 그 사건은 감사하고 그 사건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관점의 차이가 요셉을 끔찍한 상처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요셉은 54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자기 형들뿐 아니라 형들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결혼해서 또 낳은 아들, 그러니까 손자들 때까지도 자기 무릎에 친자식처럼 앉혀서 다 사랑해주고 요셉이 돌봐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진짜로 자기 형제들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그 상처를 완전히 뿌리째 다 해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예 나는 뭐더 이상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다 끝난 일이니까 기억도 안할 거고 나는 그 사람 용서했어.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언젠가 나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다그 사람을 용서한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쓴 뿌리가 어느 순간 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여전히 문득 어떤 계기에 그것이 다시 확 도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다 잊었어요 라고 용서를 선언했지만 54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자식들의 자식들을 보는 순간 어떤 계기에서 조금 섭섭하면 다시 그 옛날에 형들이 나에게 잘못했던 그것을 떠올리며 쓴 뿌리가 아직도 있을 수 있을 텐데 54년을 더 살면서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 결심한 상처로부터 해방한 그 마음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평생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힌트가 요셉의 죽음의 장면에 있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110살에 죽거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한 인생을 가장 완전하게 사는 상징의 나이를 110세로 꼽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는 것은 당시의 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인정하는 가장 복되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모든 완벽한 사람도 마지막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죽는 장면에서 유언을 뭐라고 남기느냐. 자, 보세요. 어떤 유언을 남기는지 24절, 25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 평생을 이집트의 총리로 110살 때까지 그 땅에서 살았던 요셉이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늘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게 또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총리로 성공하고 남들이 가장 존경하고 남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면서도 요셉의 궁극적인 자기 머릿속의 꿈은, 비전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을 늘 꿈꾸고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그 복수로부터 계속 자유로울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오늘이 행복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 그리고 자기의 비전과 미래가 확실하고 그 일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굴레로부터 자기를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요. 엄밀히 말하면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 다시 그때 사건으로 돌아가고 용서하기로 해놓고 또 다시 그 사람 발목 잡고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과 미래가 없으니까 매일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 얘기하지만 항상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60대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50대는 50대가 제일 행복했고 40대는 40대가 제일 행복했어요. 분명히 70대에도 제일 행복할 거야. 제가 그런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내 남은 10년을 이렇게 살고 또 남은 10년을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항상 내 미래에 내가 생각하는 꿈과 그 미래가 너무너무 좋고 그 꿈을 향해 가니까 지나간 과거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과거로부터 뿌리채 진짜 여러분 인생이 해방되고 싶다면 요셉처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멋있는 미래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악어만 정리하면 상처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리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해도 그 상처가 다시 반복되는 사람들. 여전히 잊은 것 같지만 두려움이 어느 날또 불쑥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해요. 여러분의 시선을 미래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허무하게 살고 실패 인생이 되었고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 남은 인생만큼은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멋진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영국에서 의료진들이 멘붕이 오고 트라마가 오고 의료진들이 완전히 넉다운이 될 때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전 세계적으로 이 죽음을 가장 많이 목격할 때 아닙니까? 중환자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죽음을 의료진들이 목격하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 의료진들이 그 환자들이 낮에 막 죽는 장면들이 계속 불쑥불쑥 트라우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보건당국이 이 의료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스웨덴의 한 연구진하고 영국의 보건당국이 이렇게 실험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요. 한 90여 명 되는 의료진들을 뽑아가지고 한 그룹에게는 보통 의료진들이 하는 심리치료,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너무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의사들에게 그냥 기존 심리치료만 받게 해줘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에게는 그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죽음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한 다음에 우리 게임 중에 여러분 테트리스라고 하는 게임 아세요? 몰라도 안다고 해요. 이 장면에서 아니라고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테트리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블록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아주 이렇게 채워지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걸 테트리스라고 하는데 똑같은 트라우마가 있는 의료진들에게 이 테트리스 게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이렇게 밑에 그 채워져야 되는 블록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잠시나마 요거는 어디로 가서 붙어야 돼. 다음에 요게 여기 가서 붙어야 돼.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앞에 거를 1분 뒤라도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했더니 기존 심리 치료만 받은 사람에 비해서 이 테트리스를 병행한 그룹이 끔찍한 죽음의 기억이 떠올라지는 빈도가 78%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이 과거는 바꿀 수 없을지라도 미래를 상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그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게 하는 힘을 약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꾸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꾸고 뭔가를 계획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라는 게안 좋은 일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상처, 그래서 나는 두번 다시 그런 사람 안 만날 거야. 난두번 다시 결혼 안할 거야. 난두번 다시 그런 사람들 안 만날 거야. 이게 인간이 갖는 본능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완벽할 수 없어요. 내가 고르는 사람들, 내가 고르는 환경들, 내가 계획하는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내 인생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십니다. 제가 그런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글래디스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자기 남편과 함께 인도에서 어린 세 자녀와 함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호주 분인데 인도에 가서 그렇게 온 가족이 어려운 선교를 하다가 1999년 1월에 그들에게 비극이 몰아칩니다.

그 인도 내에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폭도들이 어느 날차 안에서 잠든 자신의 남편, 그리고 당시에 10살짜리, 6살짜리 두 아들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차에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결국 악수를 못하고 세 부자가 불에 타서 죽어요. 다음날 뼈만 남은 시신 앞에서 그녀는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은 13살짜리 딸을 끌어안고 울부짖습니다. 글래디스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이 살인자들을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가슴에 안겨서 막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는 어린 딸을 이렇게 위로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무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범인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그들을 죽이고 싶지. 용서가 안 되지. 그런데 네가 그들을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면 지금 네 옆에 네 가슴에 안겨 부들부들 떨고 있는 네 딸이 남은 인생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저주로 평생을 지옥처럼 살 거를 생각해 봐라. 네가 엄마로서 남편과 아이들을 죽인 사람에 대한 복수와 증오심으로 평생을 살면 네 옆에 있는 딸이 그 남은 인생을 지옥을 살게 될 것을 생각해 봐라. 그 순간 글래디스는 딸을 안고 펑펑 울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결심해요. 내 딸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내 딸을 위해서 복수, 증오, 미움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례식이 열리는 날전 세계 언론이 그녀 앞에 카메라가 켜져 있는 데서 글래디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내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더 이상 원망도 증오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런 말을 하는 동안도 너무 힘들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슴에 담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그 고통의 순간들을 버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다 이루지 못한 꿈,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짓겠다는 미래에 도전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인 그 폭도들이 있는 땅, 트라우마가 여전히 있었지만 그녀는 과거에 묶이지 않으려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2004년 그렇게 기도하고 꿈꾸던 병원이 완공이 돼요. 처음엔 작기 시작한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은 지금 수많은 빈민과 한센병 환자들을 살리는 대표적인 큰 병원이 되었어요. 글래디스는 불타 죽은 두 아들의 이름을 딴 학교와 기숙사를 세우고 버림받은 인도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제공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저주하고 증오해야 될그 땅에서 그 땅을 사랑하겠다고 미래로 나가는 이 글래디스의 노력에 결국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2005년도 인도 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글래디스에게 국가의 훈장을 수여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강물은 거대한 바위를 만나도 그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나를 가로막는다고 다투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방향을 틀어서 내 앞에 다가올

0: 얼분 바다를 향해 강물은 말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가 갖는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의 바위와 싸우느라 오늘의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주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요셉에게 배울 게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당한 손해, 억울함만 보지 말고 그 고통의 시간, 그 억울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익함, 내가 얻은 또 다른 이익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끔찍했던 그 과거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보다 더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하시고 내일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여준 완전히 상처로부터 과거로부터 해방하는 이 프로젝트를 우리 모두 다 배워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과거와 억울함과 상처로부터 해방하는 날, 완전히 해방된 여러분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국에 9191번, 지역번호 031-407에 9191 꿈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극동방송 지사장 남현용입니다. 어제 진행된 2026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 방송 선교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 계신 곳의 상황과 삶의 모양들은 다 달랐지만 단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참 복된 하루였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이 방송가족 여러분의 이런 사랑과 헌신으로 상업광고 없는 순수 복음 전파 사역을 지난 24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유일의 순수 복음 방송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 233에 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5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당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내세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왕이면 나중에 천국에서 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니까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속 좁게 굴고 고집스럽게 굴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좁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 한 것은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입니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은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세계 700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나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다 가리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한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갑니다.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낫다 못하다의 차원이 아니고 옳다 틀리다의 차원이에요. 예수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거거든요.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하나기 때문에 두세시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귀하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예수 믿을 텐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0: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학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병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5분이 골든타임이고 어떤 것은 뭐 3시간 어떤 것은 뭐 30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구원에 대한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5분 뒤에 죽는다면 5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또 말씀 든 여러분이 5분밖에 못 산다 그러면 5분 동안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 지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구주가 예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요즘 환절기라 많은 사람들이 감기 걸려있죠. 우리 방송 가족들 건강하신지요? 오늘 감기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 나누면서 시작할게요. 먼저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는 손을 잘 닦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로를 피하고 골고루 식사를 하고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감기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의 손에서 문손잡이, 키보드로 옮겨가서 최소 3시간 정도는 살아있다고 해요. 감기에 걸린 사람이 키보드를 조작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그 키보드를 만지거나 문손잡이를 만지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지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진 손을 수시로 청결하게 닦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밀폐된 건물에서 오염된 공기가 많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눈과 코, 목 등의 점막이 쉽게 메마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수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100편 함께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100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극동방송 지사장 남현용입니다. 어제 진행된 2026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 방송 선교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업 광고 없는 순수 복음 전파 사역을 지난 24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유일의 순수 복음 방송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은 늘 어렵게 느껴지죠. 내가 받은 상처가 이렇게 선명한데 먼저 손을 내밀라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용서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감정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방식에 두고 있죠. 우리가 먼저 사과드려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하루 나와 마음이 어긋난 사람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서운했던 일, 아직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감정들 말이죠. 그 마음을 오늘 밤 안에 다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 붙들고 잠드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위대한 용서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 가운데 얽힌 마음이 하나씩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오늘 첫 곡입니다. 크리스 탐린의 Great Forgiver.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위대한 용서자,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크리스 탐린의 Great Forgiver 들려드렸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용서는 내 감정이 다 정리된 다음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받은 자가 시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 가운데 마음에 얽힌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이주일에 서로 사랑하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영진 목사님의 비 준비하시니 클래식 버전으로 들려드렸고요. 이즈윌의 서로 사랑하자 앞서서 들으셨습니다. 5226번님, 피디님 건강하세요.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짧지만 마음이 담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신 그곳에서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0610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랑 처음 다투고 울며 집에 돌아왔어요. 마음이 많이 다친 것 같아서 방송 듣고 위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내일이 되면 친구랑도 화해 잘하고 남은 학교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서진아 괜찮아.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는 존귀한 자란다. 라고 어머니이시겠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우리 서진이, 너는 존귀한 자란다.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의 나의 하나님 띄워드릴게요.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의 나의 하나님 함께 들었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 끝곡 제이어스의 Love Letter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평안하세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극동방송 지사장 남현용입니다. 어제 진행된 2026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 방송 선교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 계신 곳의 상황과 삶의 모양들은 다 달랐지만 단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참 복된 하루였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이 방송가족 여러분의 이런 사랑과 헌신으로 상업광고 없는 순수 복음 전파 사역을 지난 24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유일의 순수 복음 방송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귀로 듣는 신앙 고전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서방교회의 4대 성자 중한 명인 어거스틴의 진솔한 고백을 담고 있는 책으로 방황하던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내적 고백의 형태로 기록한 작품입니다. 제4장 카르타고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내 마음의 빛 되신 하나님이시오. 당신도 아시다시피 사도들의 성경을 몰랐을 때부터 난 그 책의 권고로 인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지혜의 본질을 분명히 파악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진한 감동이 일어나 꺼져가던 불씨를 살리고 불길이 활활 타올라 이런저런 철학적 지혜의 분파가 아닌 지혜 그 자체를 사랑하고 찾고 얻고 손에 쥐어 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날 갑작스럽게 억누르고 내 발목을 붙잡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다시 나의 감정을 부채질했습니다.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의 이름이 내 여린 마음에 날 헌신적으로 기른 어머니의 젖에 새겨져 있었고 또한 내가 소중히 간직해온 옛 추억 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식이 많거나 세련된 사람이라도 혹은 진실된 것이라도 구세주의 이름이 빠져 있으면 날 완전히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 마음을 돌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탐구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성경은 오만한 자에게는 이해될 수 없고 심령이 어린 자에게는 더욱 닫혀 있었습니다.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처럼 신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난 그곳으로 들어가거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겸허한 위인이 못됐습니다. 성경을 읽기로 결심했던 당시의 나는 지금의 나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기케로의 장엄함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내 자만심이 성경의 겸손함을 싫어했고 내 예지력으로는 성경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날 참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미천하고 작은 자를 위대한 자라 했으나 난 작은 자가 되는 것을 경멸하고 자만심에 가득 차 스스로 나 자신을 위대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난 육신적이며 수군대고 다른 사람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섞이게 됐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재자시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입안에는 악마의 덫과 유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입 밖으로 내뱉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들은 진정 그들의 목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혀의 놀림에서 나온 허망한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그 마음에 진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쳐대며 내게도 그 진리에 대해 수없이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진리이신 당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즉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서도 거짓을 말했습니다. 지극히 선하시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근본이 되시는 아버지시여. 그래서 난 철학자들이 진실을 말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까지도 무시하고 지나쳐야 했습니다. 오 진리여, 진리여. 그때도 내 영혼이 얼마나 당신을 부르짖고 찾으며 갈급해하고 애타게 갈망했는지요. 그 갈급함이 내 영혼의 골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종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대하고도 위대한 책들을 통해 당신을 만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당신의 모습은 없고 단지 당신의 메아리만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메아리일 뿐 진리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책들은 내 영혼의 양식을 담아낸 그릇이었습니다. 그 영혼의 식탁에는 해와 달 그리고 당신의 아름답고 놀라운 창조 사역들을 재료 삼아 만든 진수성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가 굶주리고 목말라 했던 진리 되시는 당신 자체는 그 어떤 그릇에서도 맛볼 수 없었습니다. 영적 사역은 물질적 사역보다 우선이 됩니다. 따라서 해와 달 같은 것들이 지상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성하고 완벽하게 빛날지라도 내가 애타게 찾던 것은 진리 되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찬란한 환상들을 여전히 그릇에 담아 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처럼 인간의 심령을 유혹하는 허망한 환상보다는 차라리 최소한 눈에는 진실해 보이는 하늘의 해를 권하는 편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환상들을 당신인 줄 알고 내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맛있게 먹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참으로 내가 찾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허망한 환상 같은 공허함과는 상관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오히려 더 쇠약해졌습니다. 꿈속에서 먹는 음식은 아무리 진짜 음식과 비슷해도 영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지만 그 환상들은 당신과 닮은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허상의 환상이었으며 거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나 땅의 것들이 더욱더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나 땅에 사는 짐승과 인간들은 실존하는 존재들이지만 환상은 허상이며 거짓입니다. 그때 나는 이런 허망한 환상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찾지 못하게 하신 것은 나를 강하게 하려 하심이었음을 압니다. 당신은 비록 하늘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몸도 우리가 볼 수 없는 환상도 아니십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여기신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상도 그 환상의 실체도 아니신 당신은 환상보다 훨씬 더 당신과 가까이 있는 현실의 육신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계신가요? 아니면 그 육신들의 생명인 영혼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계신가요? 육신보다 더 낮고 분명한 것은 그 육신의 생명뿐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의 생명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의 목숨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 영혼의 생명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극동방송 지사장 남현용입니다. 어제 진행된 2026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 방송 선교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 계신 곳의 상황과 삶의 모양들은 다 달랐지만 단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참 복된 하루였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이 방송가족 여러분의 이런 사랑과 헌신으로 상업광고 없는 순수 복음 전파 사역을 지난 24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유일의 순수 복음 방송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의 절반을 지나온 이 밤 그 초청 앞에 나아가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a Rose 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짐을 진 사람에게 더 힘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들 때 보통 이를 악뭅니다. 더 버티고 더 애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짐을 지고 그냥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자격을 갖춘 다음에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무거운 그대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깨가 무거우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짐을 진 채로 예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준모의 구조를 생각만 해도, 김도연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Brandon Lake의 Gratitude, Rachel Lampa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Phil Wickham의 Homesick for Heaven까지 전해드렸습니다. 8951번 쓰시는 분께서 윌러브의 임래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0번님께서 도현님 안녕하세요. 자녀 박유나가 고3입니다. 수시 원서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합격되고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님께 기쁘게 사용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예, 참 고3 힘겹습니다. 근데 또 이 과정을 겪으면서 현실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 계획들을 보게 하는 뭐 고3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의 시기, 야 내가 이걸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유나 자녀 박유나 고3 이분이 합격하기도 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는 많은 고3 여러분 힘내시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유효린과 문정미가 함께한 예수나를 오라하네, 그리고 주리의 예수내 구주,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인디언 부족인 호피족은 320년간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들은 단 한 번도 복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호피족은 다른 부족들보다 토속 민족을 더 굳건히 숭배했고요. 백인들에게 당한 안 좋은 기억이 많았습니다. 3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 정도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 부족에게 마침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처음엔 완강한 벽 앞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인디언들을 진정한 형제 자매로 생각하지 않고 가르쳐야 할 미개한 부족으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호피족이 거주하는 지역엔 교회가 세워졌고요. 다른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한 선교센터까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님은 호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땐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땐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겠죠. 날 들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요.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

줌 있는 사람 일어나 김상훈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이런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라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믿음의 말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다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유료문자 샵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제는 찬송가에도 실려 있는 찬송가인데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도 은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순종 또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결단이, 용기가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꽃 붙잡고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에 감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신 그 구원의 은혜에 영원히 감사. 이렇듯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지 않을 일들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홍지승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한나의 전심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즈의 죄 좀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Overflow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얼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켈리 윌라드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 포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오벳의 Jesus Lamb of God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언어인증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전 세계가 참 불안하다라는 얘기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한시도 평안하고 평온했던 적이 없지 않나란 생각도 들 만큼 곳곳에서 전쟁도 싸움도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로 각자 근심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평안한 삶, 그렇죠? 샬롬의 그 은혜일 텐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또 살만해지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북녘의 성도들은 뭐 장군님의 은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이 얘기하시는 당과 수령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돈이나 권력 또는 지도자가 잘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주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 크룩스의 멋진 화음이 돋보이는 찬양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전해드렸는데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은혜와 복.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 근심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가며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깊은 소식과 그리고 외부의 정보들 함께 전해 드릴 텐데요. AM 1188kHz, 제주국 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샵 1069번으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청취 소감과 받으신 은혜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도 또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찬양과 함께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목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통일이 될 그날까지 남북 간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리.
0: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할 남북한 2030 청년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북한에서 온 현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진에서 온 철수입니다.
5: 안녕하세요. 남한 사람 옥순입니다.
6: 웅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웅이, 옥순, 철수, 현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우리 북에서 오신 분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해

0: 알고 계시나요? 어느덧 우리 곁에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탈북민 3만 5천여 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혈혈단신 대한민국 땅에 도착한 탈북민들에게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정착보조금도 지원합니다. 또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도 있고요.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기술 등 각종 교육도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북민분들 가운데는 낯선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국가 차원의 정책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 탈북민분들 각자에 맞는 세세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통일을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탈북민. 이들이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국가적으로 또 교회나 민간 차원에서 더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자, 탈북민분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를 솔직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건 없는지 아니면 또 감사하고 좋은 점은 우리의 칭찬을 또 해주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북에서 오신 분이 세 분이나 되세요. 그럼 옥순이 궁금하죠?
2: 네. 네.
1: 어떤 지원들이 네. 예,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 있는지.
3: 네. 지금 약간 정책이 조금씩 더
1: 바뀌고 있죠.
3: 바뀌고 있는 것
1: 같아요. 이 중에
3: 한데.
1: 가장 오래되신 분이 누구세요?
3: 저랑 비슷한
1: 철순이 현인님.
3: 저는 한 십여 년 전에 왔는데요. 일단은 가장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초기 정착 지원이랑 이제 경제적 자립,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하는데 제가 사회적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초기 정착 지원이거든요.
1: 네.
3: 초기에 오게 되면 150만 원을 줬어요.
1: 네. 지원금으로.
3: 네. 지원금으로.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브로커비를 갚고 이거 6개월 정도는 40만 원씩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브로커비로 내고 나니까 남는 돈이
1: 그렇죠.
3: 없었었거든요. 네. 좀 하나 아쉬웠던 점은 성인이 돼야 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만으로 21살이 돼야 제가 기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1: 그 주거 지원을 해주는데 예, 탈북민 분들께는 정착할 수 있도록 집을 네. 주는데 이게 성인만 주는군요.
3: 네. 그래서 왔을 때 당시에 거주할 공간이 없었어요.
1: 그때 10대였어요.
3: 근데 20대, 21살이 안 됐어가지고. 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뭐 대안학교로 가면 이제
1: 기숙사에 있으니까.
3: 주거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대안학교를 갔었는데 그 대안학교도 이제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네. 나한테 맞는 곳을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잘
1: 처음에는 좀
3: 않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초기 지원 과정에서 조금 한 10년 전에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1: 네, 최근에 오신.
4: 제가 왔을 때 이제 지원을 받았던 거는 저도 이제 미성년 네. 시기에 왔어가지고 기억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초기 정착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거는 제 계좌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머니가 먼저
1: 와 계셨으니까.
4: 네, 아마 부모님이 이거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걸 쪽으로 가셨고
1: 네.
4: 그리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등록금 지원을 받고
3: 있어요.
4: 네,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5: 네. 이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단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바꿔도 말 안 하는 말이구나.
1: 아니, 우리 철수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큰 비용을 또 지불을 하셨겠어요?
5: 아니, 그럼요. 아니, 당연히 불만은 없지만 네.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
1: 네.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탈북민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 대학비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5: 네.
1: 이게 원래는 만 35세 미만이었는데
3: 맞아요.
1: 이제 바뀌었습니다.
5: 네. 네.
1: 워낙 이제 나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 그럼 졸업할 때까지 전액이 다 지원이
5: 8학기.
2: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8학기. 네.
5: 그래, 이걸 두고 사실 우리 옥순 동무가 좀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다. 왜냐면 주변에서 얘기를 해봐도 야, 너네는 대학교 들어가는 게 경쟁도 너네끼리 하고 등록금까지 지원받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 이런 느낌을 좀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네.
5: 그래, 옥순 동무는 어떠셨는지.
2: 전 졸업을 꽤 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 박탈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아 나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
1: 근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3: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저도 되게 약간 많은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20년 동안 대학교라는 목표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0: 수능 보고 왔는데 저희는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중국 가가지고 수능에 실패해가지고 국경대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좀다 특별 전형 문은 다 열려 있거든요. 근데 탈북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느끼는 이유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탈북 입장에서는 조금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1: 그렇죠.
0: 이건 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사회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맞아요.
0: 첫 번째는 탈북민들이 대학교를 졸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 대학교 등록금, 입시에서 뭐 특별 약간 전형 기회를 주는 거는 사회적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1: 맞아요.
0: 생각을 합니다.
2: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사회적 배려나 이런 혜택들을 받는 기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원래는 우리나라 헌법 3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북한에 있음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어떠한 이익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1: 맞아요.
2: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들어옴으로써 그 국적이 회복이 되었으니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입학하는데 좀 일종의 쉬운 문들이 열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졸업하는 문턱은 똑같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5단계까지 노력을 해서 대학에 들어간다면 10까지 5만큼만 노력해 졸업하면 되는데 우리는 한3 정도에 들어가서 10까지 졸업하려면 더
0: 더
2: 노력해야 되는
0: 어렵죠.
2: 거예요. 그래서 중도 이탈률도 높고. 네.
1: 근데 말 되게 똑똑하게
0: 그러니까.
1: 잘한다. 배운 사람 같아요. 네.
2: 남조선 공교육에.
0: 교육을 잘했네요.
1: 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한국에서 국적을 회복해서
2: 네.
1: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한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와 또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제 한국 교회나 민간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있는데 어떤 정착도 지원 가운데 좀 부족하거나 그랬던 것들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3: 저는 일단 부족하다고 느꼈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안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갈수 있는 선택지보다는 그냥 남한
0: 맞아.
3: 학생들과의 같은 교류를 할수 있는
0: 맞아요.
3: 장이 가지는
0: 맞아요.
3: 게 조금 사회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0: 맞아, 맞아. 저 되게 중요한 거. 저도 대안학교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근데 2년을 있었는데 영어 교과서 하나를 제대로 진도를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하긴 하셨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랑 비교를 하면 미국은 거의 야생에 던지듯이 던져버린대요. 그래서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배우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냥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좀 부딪히면서 할수 있었으면 여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빨리 배울 수 있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뭔가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1: 사실은 탈북민 그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생긴 이유가 대한민국의 기존의 학교에서 적응을 좀 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적인 기능으로 생긴 건데 오히려 적응하는 데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대안학교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정기적인 교육 받지 못하고 온 친구들한테는 대안학교가 되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나왔을 때 내가 대안학교를 갈 것인지 일반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1: 좀
0: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3: 네, 맞습니다.
0: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4: 아니면
0: 생각이.
4: 다녀보고 중간에 뭐 일반
3: 아,
4: 학교로
3: 그것도 정말
2: 가능해요. 가능해요.
1: 그렇게는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안학교에 또 있다 보면 거기서 어울리게
4: 아,
1: 되고
4: 그렇죠.
1: 조금 더
4: 친구들도 거기서
1: 편해지고 예,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학교만 다녔어요.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로 들어가서 중, 고, 대학원까지 쫙 다녔는데 근데
0: 역시
2: 이게 다니면서 보고 또 요즘에 최근에 제가 이 교육 관련해서 연구하는 분들이랑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북한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탈북민 분들이 몇명 없잖아요.
1: 그렇죠.
2: 주로 중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은 북한에서 오신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알겠지. 그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글을 모르는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이 교육의 있던 지원의 방향이 조금은 교육계 관련해서 기초교육을 지원한

0: 는 제도가 조금씩 보완이 되면 좋겠다. 그런 필요들이 요즘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1: 그래서
0: 같아요.
1: 이제 그런 기초 학력 신장을 위해서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교외에서나 이런 공부방이나 이런 데서 좀 감당해서 하는 곳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죠. 이 탈북민 거주 지역 주변에서 그런 것들 사역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와, 탈북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구나. 근데 이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0: 그럼요.
1: 그동안 이런 혜택을 받은 것을 또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또 나누고 또 섬기는데 그런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수혜자에서 이제는 한 곳에 좀더 돌려주자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했었었거든요. 그거에 계기가 됐던 것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의 역할은 교회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보다. 그 중에 만났던 분이 계세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존 아랴라고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삼성에서 또 되게 좋은 자리에 계셨거든요. 근데 야근을 하고 새벽 6시에 퇴근해서 8시에 저 가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나도 좀 이렇게 좀 나누면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이제 그 수학이나 영어를 이제
1: 공부를 봐줬어요.
2: 공부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1: 아, 나도 가르쳐줘.
2: 맞아요. 그런 탈북민들도 꽤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좀 사회적으로 받고 이제 독립이 되니까 좀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 네.
0: 이제
2: 그렇답니다.
0: 탈북민의 역사가 30년이에요.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안정된 탈북민들이 많이 계시고,
1: 그렇죠.
0: 그분들이 이제는 요즘 탈북민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수혜자에서 기여자가 되자,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서 기쁘다.
1: 야.
0: 이런 말들을 하시는
2: 눈물, 진짜
0: 거예요.
2: 눈물 났는데요?
0: 그죠?
2: 어쩌지?
0: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요즘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1: 야.
3: 멋있네요.
1: 곳곳에서 우리 탈북민 출신, 뭐,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정말 열심히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단,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3: 네, 맞아요. 저도 그 극동 아카데미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북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1: 방송을 하고,
3: 만난 세 분이나 계신데,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막 대화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보면은 더 똑똑하신 것 같고, 더 열심히 사시고.
1: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 교회, 북한 선교회, 통일 선교회 열매들이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분들이세요.
0: 맞습니다.
1: 대부분은 한국 교회 또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한국 교회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0: 사실은 한국 교회가 북한 주민들도 많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한국 교회가 탈북민들에게 해주는 지원이 우리가 사실 받으면 북한에는 가족에게 많이 돌려드리는데, 우리 한국에서 한 1달러 정도 되는 가치가 있으면 북에서는 옥수수 한 7kg 정도 살수 있어요. 한국에서 탈북민들을 통해 주시는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잘 적응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한국 교회에게 또그 간증을 전해드리고, 그 간증이 다시 북한 주민들을 살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복음 통일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1: 그동안의 탈북민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흡했던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있고, 탈북민분들이나 또 많은 각계각층의 이제 조언으로 더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통일이 될 그날까지 지원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되겠고, 또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민간 차원에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더 많이 함께 돕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탈북민 지원 정책을 북에서 오신 혜택을 입으신 세 분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누실 우리 남한 출신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귀한 이야기 감사하고요. 이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 웅이었습니다.
3: 옥순이었습니다.
0: 철수
2: 편이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과 이란이 하마스 등 무장세력의 테러 공격을 지원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6,5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드론 등을 동시에 동원한 합동화학훈련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무기를 연계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무기 지원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가운데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국경경비사령부가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앞두고 평안북도 주둔부대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세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 이어 핵심 송유관까지 위협받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철도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나토 접경 지역의 긴장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행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역대 가장 빠른 253일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라면과 신선식품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비롯한 여러 테러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의 지원 책임을 인정하고 약 6,5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은 테러 공격으로 피해를 본 미국인과 직계 가족 등 47명이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북한과 이란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등의 무기와 훈련,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며 피해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판결문은 북한을 이란의 강력한 국가 단위 파트너로 표현하면서 양국이 1980년대부터 미사일과 로켓 개발에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0년대에는 북한군 인력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하 군사시설과 터널 건설을 지원했으며 원고들은 이 같은 터널 체계가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에도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궐석 판결로 내려졌는데요. 실제 북한이 직접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지만 피해자들은 미국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이나 해외에 동결된 북한 자산 등을 통해 일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600mm 초대형 방사포, 전략순항미사일에 드론까지 동시에 동원한 협동화력습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서로 다른 종류의 무게체계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목표물을 집중 타격하는 능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순항미사일뿐 아니라 최근 전쟁에서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무인기까지 함께 운용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의 성능을 시험하는 훈련을 반복해왔지만 최근에는 여러 무기체계를 하나의 작전 안에서 연계해 운용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현대전의 실전 경험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 정찰과 공격뿐 아니라 포병과 미사일의 표적을 찾아내는 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얻은 전쟁 경험과 전술을 자국의 훈련과 무기 운용 방식에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무기체계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관련 훈련과 군사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과 실전 경험을 얻고 있고 앞으로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공급하고 병력을 파견해 벌어들인 수입이 약 1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북한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 확보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규모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한 데 이어 직접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양국 간 군사 협력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를 통해 드론과 포병, 전자전 등이 결합된 현대전의 실전 경험도 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기존에 경험하기 어려웠던 드론 중심의 전장 환경을 직접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군의 전술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현금뿐 아니라 군사기술과 에너지, 식량 등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병력 수요가 계속될 경우 북한이 최대 5만 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내면서 양국의 군사협력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국경경비사령부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앞두고 평안북도 주둔 제31 여단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인 전투 동원 준비태세 전환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명령은 지난 4일 긴급 하달됐고 장병들은 완전 무장한 상태로 주야간 24시간 잠복 근무에 들어갔는데요. 비상 상황을 틈탄 탈영과 탈북을 막기 위해 접경 지역의 야간 수색 주기도 기존 2시간에서 40분 간격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국경 일대 초소에는 실탄 120발과 수류탄 2발씩을 지급했으며 비인가 국경 접근자에 대해서는 즉각 사격할 수 있는 권한도 일선 초소장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산군과 염주군 등 해안 지역에서는 레이더를 상시 가동하고 해상 탈북 차단 설비도 추가 설치하는 등 경계와 봉쇄를 강화했는데요. 하지만 식량과 부식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간 완전 무장 근무가 이어지면서 병사들 사이에서는 피로와 배급 부족에 대한 불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선박의 야간 운항과 강변 작업까지 금지되면서 주민들의 생계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식량과 생필품 유통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도 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친이란 세력의 잇따른 공세로 주요 원유 수출로가 동시에 위협받는 심각한 안보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의 통항 방해가 이어지고 있고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홍해 남부에서 해상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7월 사우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선언한 데 이어 이달 초 홍해 입구의 항구 도시 모카와 인근 섬을 잇따라 장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1일에는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의 핵심 동서 송유관 가압장이 파손됐습니다. 이 송유관은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하는 우회 수출로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홍해의 불안에 이어 송유관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사우디의 안전한 원유 수출로가 사실상 모두 위협받게 됐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 여파로 사우디의 아시아행 원유 수출량도 지난 6월 하루 340만 배럴에서 8월에는 12만 8천 배럴까지 급감했는데요. 사우디는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과 방위 협정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 개입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미국도 추가 개입에 소극적이어서 대응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km가량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의 철도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접경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격이 발생한 곳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잇는 주요 철도노선 인근으로 러시아의 공격이 나토 회원국의 국경 가까이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등이 탄 열차가 공격에 앞서 해당 노선을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들이 탄 열차가 러시아의 공격 목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는 철도와 에너지 시설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인도적 지원에 들어가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질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이 나토 회원국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발전소와 정유시설, 송전망 등 상대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서 전쟁 수행 능력과 경제에 타격을 가해왔는데요. 특히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전력 공급과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전쟁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합의가 어떻게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공격 중단 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행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선에서는 여전히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이 실제로 지켜질 경우 향후 더 폭넓은 휴전이나 평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역대 가장 빠른 253일 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농수산 식품 수출액은 지난 10일 기준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4,500억 원을 돌파해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역대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는데요. 농수산 식품 수출액은 2021년 처음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해마다 달성 시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증가한 18억 1,448만 달러를 기록했고 중국 수출도 14% 늘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수출은 3억 3,171만 달러로 49.9%나 급증했는데요. 품목별로는 라면 수출액이 13억 760만 달러로 27.2% 증가했고 신선식품 가운데 딸기는 15.5%, 포도는 64.6% 늘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지 소비자의 반복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품목과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2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충청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대전 17도, 세종 1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세종 모두 27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속초 17도, 강릉 16도, 철원 12도, 낮 최고기온은 속초 24도, 철원 26도, 강릉 24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전라남도와 경상도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전주와 대구 17도, 구미 15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28도, 대구와 구미 26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전 지역에서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올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서귀포와 이어도가 22도, 제주 19도, 낮 최고기온

0: 기온은 서귀포 27도, 제주와 이어도가 26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황해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평양과 안주, 장현과 개성, 사리원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14도, 강계 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강계 개성 모두 26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와 양강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해산과 평강, 청진을 제외한 함경남도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운기 17도, 청진 13도, 해산 8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5도, 운기 22도, 청진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전부터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7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5217 성도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하면서 복음 통일을 꿈꿀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 오늘도 힘내시고요. 또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 모두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귀한 하루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한 분 한 분씩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도 더 힘을 낼 수가 있네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2: 나 어느 날 꿈속을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무언가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단편적인 그 무언가들이 놀랍게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 시작되기도 하죠. 그런데 임계점이 다다르기까지는 꾸준한 모습,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꾸준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던 고넬류의 집에 어느 날 하루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 물에 7번을 다 채우며 씻었을 때 병이 나았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임계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다를 때까지 낙심치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첫 찬송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세상 험하고 그리고 주 음성 외에는 두 곡의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그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립니다.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의 우리 기도를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진 프란시스코 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아름다운 정원과 농부들을 그려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화가이지만은 그가 젊었을 때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밀레는 화려한 거실에 걸리는 그림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애썼습니다. 이러한 밀레는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철학자 루소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밀레가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 그리고 있었을 때에 그림 한 점 팔리지 못한 밀레는 온기 없는 냄방에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땔감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어서 빨리 이 그림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밀레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데 친구 루소가 찾아왑니다. 여보게, 밀레, 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네. 드디어 자네가 그린 그림을 이해하고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일세. 루소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며 대신 그림을 골라오라고 부탁을 했네. 자, 여기에 돈이 있으니 받게. 루소는 두툼한 지폐봉지를 밀러에게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끝낸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의 그림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이 지났을 때에 밀레가 루소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낯익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밀레가 그린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였었습니다. 루소의 따뜻한 마음을 안 밀레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그러죠. 그 순간 밀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벗의 생활고가 딱했지만은 그보다 벗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알았던 루소의 배려 속에 참된 우정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한 친구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친구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한 분을 친구로 삼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고 항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 서울 바합창단이었고요.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까지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고향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은혜 이야기들 찬송가 한 소절 한 소절 찬양 후에 함께 만나볼게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강도에서 온 나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172,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세상에서 헤매이며 떨어졌던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또 찬양하고 싶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을 늘 부르고 싶고 또 제가 부르는 이 노래가 북한이 동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 남북의 장벽을 허물고 하루빨리 주님 안에서 삶의 소망을 안고 함께 살고 싶은 바람입니다.
1: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북녘 양강도에서 온 라헬 자매의 고백인데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라헬 자매의 선곡이지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합니다.

철 따라 무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갈급한 심령 위에 찬양으로 답하여 봅니다. 양강도에서 온 라헬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조금 전 올려드린 향기로운 나무 앨범의 찬양에 이어서요, 나무엔 목사님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단비를 내리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이 쓰여지는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

0: 왕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양영조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이제 오늘 역대상 11장에는 이제 사울의 몰락 이후로 본격적으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왕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망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언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결국 메시아가 오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곧 회복되는 메시아의 나라의 출발점이자 기둥이자 뿌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다윗 왕조의 출발을 보여줄 때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여기도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온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북왕국 지파들, 북의 10개의 지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와 베냐민은 이제 거의 같이 가까이서 이제 살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로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인 곳이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유다의 성읍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헤브론이라는 이 성읍의 의미 자체가 연합, 그 다음에 동맹,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연합하는 성읍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여 모였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 드러나죠. 이 헤브론은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7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렸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 가는 게 참, 남쪽에 있는 유다 산지의 가장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위치해 있어서 고대 성읍으로는 참 좋습니다. 왜냐면은 고대에서는 성읍이 높은 곳에 있어야 그 높은 곳에 딱 올라가서 사방을 봐야 적군들이 오는 게다 보이거든요. 여기는 사실 이 여러분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의 무덤이 묻혀 있는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죠. 이게 막벨라굴 위에 세운 곳이 이 헤브론 성읍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중심이 곧온 이스라엘의 중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쪽 지파 이스라엘이 헤브론까지 내려오려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한참을 가야 내려가야 헤브론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헤브론에 어쨌든 다 와가지고 다윗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17장을 보시면요. 14절, 1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살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

한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제 한다라는 건 뭐냐. 이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날 때 다윗,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하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오는데,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세워야지 타국인을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와 다윗은 분명 유다 지파라서 지파의 이 태생 자체가 다르지만 지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한 조상의 혈족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라고 그럽니다. 가까운 혈족. 그러면서 2절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이거 뭐냐면 예전에 사울의 부하 장수로 있을 때 다윗이 항상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출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한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우리의 이들과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터를 누비며 함께 했던 동료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주권자가 될 거다, 이거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 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7장 8절 9절 그러므로 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와 함께하며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고 위대하게 너를 만들어주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기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술수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혈족으로서 말씀대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사를 함께 했던 왕으로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이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밑에서 엄청 쫓겨다녔고, 또 이 북쪽에 있는 이 지파들과 이 헤브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이 지파들 사이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 많은 갈등들을 여기서는 다 생략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 갈등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 헤브론에 있었던 시간에 7년도 넘거든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싸우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선하게 왕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자, 그래서 이 역대상에는 이 다윗이 겪었던 많은 갈등들이 다 생략이 되고, 왕이 될 때까지 했던 많은 고생들이 다 생략이 되고,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짧은 이 두 줄로 이야기를 한 후에 3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다. 다윗이 왕된 것은 백성 앞에 언약 맺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와 모든

일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되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자, 기름 부음 받은 왕,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죠, 메시아. 그러니까는 이 마사흐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형의 명사, 기름 붓다, 마사흐에서 온 게 메시아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 이 의미 자체에 메시아 왕이라는 의미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반드시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 이전에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이러고 사울을 버렸고 다시 다윗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로 다윗의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었죠. 다윗을 택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단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하셨던 이 말씀이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읍을 허락해 주시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이제 여부스라고 하는 곳에 옛날 지명으로 예루살렘의 옛 지명인 여부스라고 하는 곳에서 여부스의 주민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사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주했습니다. 5절 여부스 주민이 이야기를 하죠.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럽니다. 자, 이 여부스 민족이 다윗한테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여부스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옛날엔 여기서 이제 여부스 족속이 살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부스의 성읍 자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세워진 성읍 자체는 천혜의 요새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부스 예루살렘 성읍 자체도 이제 740m의 높은 산지지역 시온산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이 시온산으로 이 여부스의 성읍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서쪽으로는 깊은 골짜기를 내려서 통과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읍이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를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죠. 그 옆에 이제 기드론 시내가를 지나서 갈 때 성 밖에서 보면은 적군이 보이니까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공격을 하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 신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또 큰 골짜기가 있어서 거기를 또 공격하려면 이게 밑에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위에서 또 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 정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정복하지 못했던 성읍이 이 여부스 성읍이었고 사사시대 때도 정복하지 못했던 게 여부스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 했지만 정복을 못한 곳이 바로 여부스 성읍이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못 쫓아냈어요. 예. 그 다음 우리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죠. 그래서 다 못 쫓아냈습니다. 못 쫓아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역대상으로 오면은요. 자, 그런데 여기를 누가 빼앗았느냐? 다윗이 빼앗았다는 겁니다. 아, 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는 수도를 세운 사람이

0: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다윗,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절에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했더니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과의 가장 용맹한 장수였죠. 용맹이 사방으로 뻗어나갔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다윗 왕을 향해서도 용맹하게 머리를 들이받다가 나중에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용맹하게 공격을 하고 요압이 우두머리 장수가 되었죠. 먼저 치고 올라가서 7절에 다윗이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이 성읍은 이제부터 다윗성, City of David,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 주변을 쭉 성을 쌓아가지고 요압이 나머지를 중수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또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섰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 점점 강성하여 가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냐라고 할 때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왕이 되었고 이 왕이 된 건 정치술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세워진 것이고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목자다. 목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2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그랬죠. 목자가 되었고 이 다윗의 왕권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의 온 민족을,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느냐?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죠. 성전 중심의 신앙이 우리 역대기에도 되게 중요한데 이 성전 중심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된 것은 바로 다윗 왕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다. 물론 그 사이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환경이 움직이고 또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기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다윗 대신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여기 다윗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가?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런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는 걸음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처음 목동이 된 시절에 집으로 찾아온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가 된 그가 오늘은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인정받고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백성에 의해 세워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백성들은 더 이상 전쟁에 능한 왕보다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인정하며 다윗을 옹위하는 모습에 저도 우리도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난공불락의 시온산성을 정복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 부르며 점점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곳에 속해 있을까요? 아멘. 깊은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진 원인이 그의 군사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사실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9월 17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샬롬.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이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몇천 년 동안 애를 쓰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생을 양면적으로 표현하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이슬과 안개 같은 연약한 존재이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결코 독립적일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 말이지요. 화려한 인생을 꿈꾸지만 그 화려함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나는 천부적으로 건강한 체질을 타고났어. 나는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사실은 별것 없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장수와 건강도 금방 날아가지요.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입니다. 웃었던 시간보다 울었던 시간이 더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뭔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인생의 성공은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지요. 아무리 오래 건강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로 알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의 본분을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519장, 새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어릴 때는 언제나 시간이 빨리 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시간은 나이만큼의 속도로 흘러간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늘수록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 인생의 속도에 놀라죠.

무대에 올라간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물쭈물할 겨를이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낸 시간에 대해서도 판단하실 테니까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세월을 아끼고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충성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나눕니다. 찬송가 473장, 새 찬송가 411장, 아, 내 맘 속에. 찬송가 458장, 새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야 하며 시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늘 지혜를 구해야 하지요.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천년이란 어마어마한 시간이겠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이지요. 늘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를 위해서 늘 간구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함께 올려드릴게요. 찬송가 271장, 새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찬송 나누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하시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0: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사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1: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0: 초코우유?
1: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0: 저는 속옷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0: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 해 보는 거여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1: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0: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1: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1: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1: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바람에 날려갈 수 있을 만큼 작은 모습이지만 나중에 자란 후에는 큰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어 새들이 깃들일 수 있게 될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우리들은 생명의 씨앗을 품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르며 나아가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고귀한 종치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영국 남부도시 켄터베리에 니콜라이라는 이름의 교회 종지기가 있었습니다. 니콜라이는 17살 때부터 교회에서 살며 6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종을 쳤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었지만 니콜라이는 종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시간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니콜라이가 종을 치는 시간에 맞춰서 시계를 맞출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장성한 두 아들이 성공해 아버지에게 종치는 일을 그만두고 쉬시라고 말했지만 니콜라이는 계속해서 종을 쳤습니다. 니콜라이가 종을 치는 것은 돈을 벌거나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이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종을 쳤다고 합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니콜라이의 삶에 감동을 받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니콜라이 사후에 귀족의 지위를 내려주었다는 야사가 있을 정도로 니콜라이의 삶은 많은 영국인에게 귀감이 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자 고귀한 사명자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맡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메모해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실행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에 노영건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0: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1: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0: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1: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0: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1: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0: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1: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0: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을 다니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0: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1: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1: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요즘같이 치열한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무시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서 언급하는 선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착하다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양선은 어질고 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하죠. 양선이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선하다, 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지요.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함이 있고 이기적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 배려하며 사는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선해지고 착한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도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베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올바른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칭찬, 격려로 감동과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결코 선하지 않죠. 욕심을 부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당한 만큼 보복하라고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풍족한 중에도 부족하다고 여기게 만들죠. 남에게 인색하게 하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기쁨 충만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사람을 버리려는 악을 제하여 버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버리려는 악을 제하려면 첫째, 말씀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이라고 해요. 남편이 아내를 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실증이 나거나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싶어 할 때 여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순결을 문제 삼아 쫓아내려는 악한 모함이에요. 이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증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약자였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로 가문 전체가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라고 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며 그 자리 옷을 펼칩니다. 결혼 첫날 밤에 흔적이 담긴 자리의 옷을 증거로 제시하여 남편의 거짓 악평을 깨뜨리고 딸의 무죄와 거룩함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부모는 딸의 거룩과 생명을 지키고자 그 표적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모함과 거짓 비방

순간순간 억울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게 주신 말씀이 표적이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매진하며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의 거짓 비방이나 사탄의 정죄 앞에서 어떤 증거와 표적을 붙들고 있나요? 장로들 앞에 펼칠 나의 간증이 있나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간직하게 해줄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을 버리려는 악을 제하려면 둘째, 음란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은 아내를 모함한 남편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워 악평을 퍼뜨린 죄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징수하여 여자의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남편의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합니다. 거짓으로 한 영혼의 인격을 짓밟고 가정을 파괴하려 한 자에게 단호한 징벌을 내려 말씀으로 그 가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20절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21절에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해요. 하나님은 음란과 거짓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왜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게 하셨을까요? 그 아버지의 집에 자녀의 거룩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난다면 그의 아버지 집문 또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라는 말은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예배가 최우선인 모습, 목장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 말씀을 지켜내는 모습이 바로 그의 아버지 집 문이 되어 내 자녀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은 내 자녀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문인 동시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녀를 지켜내는 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을 통해 들어오려는 음란과 유혹 등 세상의 악을 철저히 막아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악을 제거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에게 자녀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아이를 낳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자 자신이 이전에 바람을 피운 일, 곧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비밀을 공동체에 드러내어 고백하고 교회의 치리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곧 돌로 치는 적용, 곧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적용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음란에 대해 돌로 치듯 단호하고 절연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의 삶에 거룩함의 울타리를 세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아버지의 집 문을 넘어온 죄악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악은 무엇인가요? 단호히 끊어내야 할 음란의 죄는 무엇입니까? 진지한 교제를 할수 없던 자기 민낯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교회에서 양육받으며 믿음의 자매를 만나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청년 시절 저는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곤 했는데 그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고 상대를 원망하며 음주와 음란이 점차 제 습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30대가 되어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 세례와 양육 훈련을 받고서야 제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를 깨달았지요. 저는 비방거리를 만들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14절의 남편처럼 상대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육적인 만남만 원했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진지한 교제로 이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가던 유흥업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양육훈련을 마치고 공동체 지체에게 한 자매를 소개받았어요. 그러나 신교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양육훈련 심화 과정을 함께 받았고 저희는 서로 과제한 내용을 나누며 친밀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다 혼전순결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교제하는 동안 우리가
동침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선언하듯 말했지요. 순간 여자친구는 당황했지만 그 말이 저와의 결혼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그 후 저희는 교회에서 결혼하고 어느덧 공동체와 함께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어요. 물론 여느 부부처럼 다투기도 하지만 갈등이 생길 때마다 공동체에 나누고 화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저의 악을 제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0: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내와 다투고 나면 아내 탓을 하기 전에 제 잘못부터 돌아보고 공동체에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기고 음란과 거짓을 행할 때마다 심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신 언약과 십자가의 은혜 덕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고백하는 간증과 그 고백을 덮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를 지키는 증거와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돌이키시길 바라요. 그 죄악을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돌이킨다면 그것이 곧 내 자녀를 지키는 표적이 되어 죄가 말씀 앞에 힘을 잃고 그의 아버지 집 문을 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음란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악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가리려고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배우자와 이웃을 비방한 악함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아이를 탓하기 전에 그 문이 되어야 할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게 하시고 무덤까지 가져가려던 비밀도 공동체 앞에 정직히 고백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음란과 거짓을 돌로 치듯 단호히 끊어내길 원합니다.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여 한 영혼의 인격을 짓밟는 악과 절연하고 돌아서길 원합니다. 반대로 억울한 비방과 사탄의 정죄가 몰아칠 때는 오직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증거와 표적으로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가정이 세상의 유혹을 막아내는 거룩의 문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거룩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전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해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2: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3: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2: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3: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사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2: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3: 초코우유?
2: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3: 저는 속옷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2: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3: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딕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 해 해보는 거여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2: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0: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1: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1: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1: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울산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에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65국에 0191번, 지역번호 052 265에 0191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자,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을 확인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씨로 거듭나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왔고, 그리고 어디에 이르렀냐면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 이렇게 베드로는 교회를 평가했어요. 뭔가 따뜻하고 우정에 가깝고 환대도 할 수 있고 커피 한 잔도 마시면서 나름대로 좋은 덕담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형제 사랑. 하지만 베드로는 교회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교회에 아주 강력한 명령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서로 뜨겁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특별한

확실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지만 이것을 기록된 말씀의 권위 앞에서 이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거나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의 명령이 나에게 의무가 아니고 권위가 없는 것처럼 특정한 몇 개의 구절만이 나에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신앙의 태도는 옳지 않다. 모든 기록된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이고 우리는 모든 말씀의 명령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는 성도다. 그렇게 말씀을 또 드렸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뜨겁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는 이제 명령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넓게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저는 작게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작은 단위인 목장을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우리 첫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을 같이 읽고 목장을 죽이는 다섯 가지 범죄, 육신의 옷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이 다섯 가지는 1장의 결론에 이어지는 2장 1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옛날이 베드로전서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였고요. 원래 쓰여진 원문을 보면 장절 구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편지 쓸 때 인사말 쓰고 쭉 이렇게 문장을 쓰지 인사말 딱 쓰고 1장, 첫 번째 1절에서 한 문장 쓰고 두 번째 2절, 두 번째 문장 쓰고 3절, 세 번째 문장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편지는 여러분 원래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원래 성경도 장절 구분이 없어요. 하지만 후대에 읽기 편하도록 교회가 이걸 좀 나누어 놓은 겁니다. 원래는 구분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1장 마지막 부분의 명령과 2장의 1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어지는 구절들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장 1절과 2절, 이 3절의 본문은 1장 마지막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뭔가요? 라고 물을 때 구체적으로 이거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여러분 뭡니까? 이 다섯 가지의 죄악의 옷,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이 바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다섯 가지의 이 죄악 중에서 첫 번째 이 육신의 옷, 죄악의 옷은 뭡니까? 악독입니다. 악독이라는 이 단어는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1대1 의미에 이렇게 매치가 되는 단어는 없어요. 의미의 범위가 굉장히 범주가 좀 더 넓어요. 완전히 이게 악을 이야기하는 영어의 evil이나 뭔가 아우 좀 사악해 아주 그냥 좀 너무 그냥 좀 그래 wickedness 이 두 가지 다 의미의 범주를 다 포함하는데요.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도에 있어서도 적대적이고 목적에 있어서도 왜곡되었고 결과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모든 일 이게 이제 악독을 설명하는 나름대로 이렇게 넓은 이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의도에 있어서 적대적이다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미운 사람이 미운 짓 한다 이런 말이죠. 예. 미운 짓을 해서 이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미운 놈이 하는 모든 게 다 미운 겁니다. 의도에 있어서 적대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싫은 거예요. 예. 이미 싫기 때문에 하든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왜곡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 목장에서 있을 거예요. 뭔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렇게 자꾸 들어요. 그리고 나서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의도에 있어서 적대적이고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도 뭔가를 계속해서 왜곡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해가 되는 일들을 애써 포장해서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해가 되는 이런 일들, 악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악독이라는 개념은 버추, 그러니까 미덕과 정반대되는 경험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누군가에게 좋은 결과를 맺는 일들을 해내는 게 아니라 싫어하고 왜곡하고 해가 되는 일들을 계속하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어쨌든 자신의 뒤틀린 심사대로
베베 꼬아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비방하고 타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는 모든 일, 여러분 악독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 우리가 벗어야 할

죄인의 옷이다. 성경은 그렇게 명령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은 뭡니까? 기만이에요. 기만은 거짓, 속임수, 교활함을 의미합니다.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거짓말합니까? 우리의 잘못을 숨길 때,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마주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싫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거짓말이 먼저 튀어나오죠. 내가 한 말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 그렇게 한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런 이제 태도들 말입니다. 이런 태도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늘상 하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장에 모여서 거짓말과 속임수로 누군가를 속이는 일 여러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길로 가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 외에 성도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그거 믿고 기만과 사기의 일을 버리고 정직하게 여러분 책임지고 그 일들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벗어야 할 육신의 옷은 뭐냐면 외식입니다. 저는 이 목장 모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외식은 가면입니다. 가면을 쓰고 그런 척하는 태도 외식이라고 해요.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기분 안 나쁜 척, 은혜가 메말라서 영혼이 다 죽어가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척, 우리가 목장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태도는 바로 외식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 아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말 낯설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안 쓰는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들은 적 별로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만나봐도 이런 말 쓰는 거 잘 못 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원래 없어도 있는 척하는 것이고 약해도 센 척하는 것이고 불행해도 행복한 척하고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약점을 보이면 물어뜯는 곳이고, 그리고 나는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날 그게 나를 비방하고 놀리고 나를 기만하고 우습게 여기는 조롱거리가 되어서 돌아와서 실제로 약점이 없는데도 흠을 내서라도 짓밟고 싶어하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중요하게 다루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외식, 이런 단어 말이죠. 밖에서 밥 먹는 거 말고요. 여러분, 하지만 세상에서 이 외식은 생존 본능일지라도 교회 안에서의 외식은 벗어버려야 할 죄악의 옷이고 육신의 옷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여러분,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뭔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있는 내 영혼의 상태들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주셔야 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도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벗어야 할 옷은 시기의 옷이에요. 시기는 뭐냐면 누군가 잘되고 복받은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감사하지 못하는 나쁜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한다. 이게 여러분 시기와 정반대되는 이제 태도일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경우들 있습니다. 뭐 좋은 이렇게 대학을 학벌이 이렇게 좋은 분들 있어요. 그 자식이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거나 하면 그럼 우리가 축하해주면 되잖아요. 아우, 좋은 학교 나오셨네요. 뭐 하나님이 진짜 주신 달란트가 남다르시네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복 많이 받으셨어요. 이러면 되는데 그 앞에서 학벌이 뭐가 중요해? 인간이 중요하지, 인간이.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봤죠, 그렇죠? 대부분 다 자기도 좋은 학교 못 나오고 자기 자식이 자기는 좋은 학교 못 나오면 그 열등감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리는 건 알겠는데 말을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하잖아요. 남편이 승진하고 정직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해 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운이 좋았나 보다. 남편은 잘 만나서 좋겠다, 야. 이제 밥은 네가 다 사.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딴 식의 비아냥거리는 태도 말이죠. 남을 부러워하고 나는 그렇지 못한 게 좀 이렇게 좀 못마땅한데 언제나 남의 성공과 축복을 내가 얻지 못한 것이 분해해서 타인을 물어뜯는 그런 나쁜 마음 말이죠. 여러분, 그 성공 주님이 주셨고 그 물질 주님이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주님이 나에게도 그런 거 주시면 너무 좋은데 나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게 못내 서운하고 분하기까지 한데 그러나 주님께
화를 내고 주님을 욕하기는 이제 마땅하지가 않으니까 만만한 옆에 있는 사람들 물어뜯고 분풀이 하는 거죠. 내 의를 자랑하고 나를 돋보이게 싶어하는 욕망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더 기분 나쁘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지는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비아냥거리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일들, 여러분 그것을 시기

이라고 합니다. 네. 누군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아우 너무 너무 정말 축하한다 해주면 되고, 그냥 좀 평범한 그렇게까지 좋은 대학에 안 갔어도 아우 그래도 너무 축하한다 해주면 되고, 아예 대학에 못 갔으면 와 진짜 이게 크게 되랍니다. 이건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아이인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전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그 하나님 같이 기대하자. 여러분 얼마든지 격려하고 기뻐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음에도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승진,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뒷말을 달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하고 벗어버려야 할네 번째 나쁜 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은 목장 식구들의 저는 성공을 위해서 모인다, 그런 믿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속적이었어요? 목사님 생각보다 세속적이네?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저는 우리 목장 서로의 성공을 위해 모인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성공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준은 달라질 수 있죠. 예.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의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살아가는 거, 저는 충분히 복된 일이라고 저는 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에 모였을 때 우리가 실패하려고 의도적으로 모인 거 아닙니다. 모여서 애들 대학 다 떨어뜨리려고 모인 거 아니고,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기를 바라는 그것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 다 실패하고 다 빨리빨리 은퇴하시고 잘리시기를 바라고 모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기 위해 모였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 집사의 집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고, 김 집사가 직장에서 성공했으면 좋겠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박 집사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우리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들 위해 모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돌파가 일어나기를 바래주고, 서로 자녀와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저는 이런 성공을 위해서 저는 모인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꿈꾸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목장이지, 시기와 질투로 헐뜯고 배아파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벗어야 할 육신의 옷은 뭐냐면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제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웨인 그루뎀이라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조직 신학자가 계신데요. 그분이 이 본문에 비방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지위나 명성 등을 해치거나 해치려는 의도를 지닌 모든 말. 사람들은 모이면 언제나 이 모임에 없는 사람들을 흉을 보는 걸 자연스럽게 잘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명령합니다. 교회가, 목장이 서로를 뜨겁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할때 벗어버려야 할 마지막은 모두를 향한 비방의 말, 나쁜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반대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덕스러운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고, 의와 평강과 겸손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섬김과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목장에서 특히 아가페 사랑,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책임감이 있어요. 아가페, 희생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여기에 대한 독특한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개념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해야 건강한 사랑입니다. 상호 존중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절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고, 그리고 친밀함을 느껴야 정상적인 사랑 맞아요. 사랑은 내가 지적질해서 누군가의 나쁜 태도를 고치는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는 여러분 선한 섬김이 되어야 해요. 때로 희생을 동반하지만 희생 자체가 사랑은 아니에요. 희생을 강요하는 건 사랑도 아니고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헌신적으로 목장을 이끌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도 하고 애도 쓰고 시간도 내고 때로 물질도 내고 마음도 내고, 여러분 이렇게 할때 여러분 이 목자들의 헌신을 당연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나쁜 태도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희생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자들의 사랑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하게 여겨

0: 주셔야 하고 고맙게 여겨주셔야 해요. 그 자리에 서서 대신 일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정의 평강과 내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자녀들처럼 자신의 가정을 위한 기도처럼 마음 내서 기도하고 애쓰고 마음 쓰고 때로 밥도 사고 커피도 사는 이 목자들의 희생과 헌신은 정말 귀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마워해야 하고 감사하다 이야기해야 할 여러분 그런 사랑이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1: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0: 네, 교회는 반드시 이런 다섯 가지 육신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우리 애를 써야 하는데 동시에 또 애를 써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금방 태어난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일, 이거 여러분 교회가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방 태어난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1: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0: 이 땅에 썩어진 씨로 태어난 아가들도 태어나면 이 엄마의 젖을 딱 물고 그것을 힘차게 빨잖아요. 그리고 한동안은 그 젖을 먹으면서 이 아이는 자라가죠. 지금 베드로는 그 비유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씨로 영원한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영적인 사람들인 거듭난 성도들도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 사모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가장 먼저 바뀌는 태도는 이거인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제일 먼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안 믿는 집에서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번에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모셔서 교제할 때 우리 둘이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다가 중간에다 예수님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깜짝 놀랐어요. 어? 선교사님도요? 어? 목사님도?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제 삶에 일어났던 변화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었어요. 네. 얼마나 그때 성경을 읽고 얼마나 교회를 따라다녔나 몰라요. 제 청소년기 시절은 대학생 때까지 교회 모든 예배란 예배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네,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모든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려도 성에 차지가 않더라고요. 네, 성에 차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똑같은 변화를 저희 어머님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님을 탁 이렇게 만나고 은혜의 경험을 하고 나셨을 때 영국에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똑같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민철아, 성경 읽는 게 왜 이렇게 재밌니? 일주일 만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만나고 일주일 만에 성경 1독을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고 읽어도 지루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근데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즐거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사실 은혜를 많이 받을 때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제일 먼저 바뀝니다. 이제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축 처져 있으니까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 좋아해요.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끔 목사님 설교가 어렵고 은혜가 안 되고 재미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런 사람 만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지금 김 집사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래. 겸손해봐. 성경만 읽어도 눈물이 나는데 누가 설교해도 다 은혜로운데 자기가 지금 교만하니까 설교가 이렇네 은혜가 저렇네 그런 거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라고 탁 이야기해 주실 때 제가 진짜 큰 위로 받았어요. 제가 은혜가 메말랐을 때는 모든 게 다 이성의 나를 막 바짝 세워가지고 자루 재고 줄로 재고 맞네 틀리네 옳으네 이거 어서 했네 이 막 이게 원래 이러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신학 공부를 적지 않게 해놓으니까 5만 개 이제 머리에서 저도 막 춤을 추거든요. 들으면 어느 교단의 신학이고 어디에 결론이고 어느 주석이고 이거밖에 확인 안 해서 이게 막 저도 막 계속 보니까 괴로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목사님들 사랑하게 되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많이 겸손해지니까 솔직히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0: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갓난아기가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우리 삶의 변화인데, 어느덧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이 메말라서,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여러분이 굳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의 뭔가 이론과 이야기들이 마음과 영혼에 가득히 들어와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먼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 하반절인데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태어난, 거듭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신령한 저지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를 자라게 할 게 없다는 게 특이하죠.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많은 신비한 체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할 겁니다 그런 내용 없어요. 여러분의 많은 은사가 여러분을 자라게 할 겁니다 없어요. 여러분의 많은 지식이 여러분을 자라게 할 겁니다 없어요. 여러분의 많은 의로운 행위가 여러분을 자라게 할 겁니다 없어요. 어떤 신비한 체험도, 어떠한 역사의 경험도 여러분 있죠. 그런 경험들은 있죠. 때로 귀신도 떠나가고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펼치시기도 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영혼이 막 뜨거워지죠. 눈이 떠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를 자라게 한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는 것은 단 하나, 신령한 저지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믿음의 길들을 가라. 오늘 베드로는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은 모여서 뭘 나눕니까? 말씀을 나눕니다. 그죠? 들었던 말씀, 깨달은 말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들을 서로 나누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우리 마지막 주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짧은데요 되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목장은 이미 맛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선하심 이걸 맛보았으면 하고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에서의 문법은 조건이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섯 가지 죄악의 옷을 벗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 믿음의 길들을 같이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너희는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그 속에서 맛보았으니까. 이렇게 보면 본문의 의미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3절의 짧은 문장은, 3절은 베드로가 창의한 문장은 아니라고 봐요. 학자들은 모두 다 이 문장이 3절이 시편 34편의 인용이라는 데 모두 다 동의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34편을 찾아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 문장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시편 34편의 많은 이야기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꼭 보고 가야 돼요. 34편을 펼치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 그 부제를 한번 보십시오. 34편 위에 이게 뭐 파란 색깔을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있는 부제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확하게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한 적은 없습니다. 아기스라는 왕 앞에서 미친 척한 겁니다. 근데 블레셋 왕,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블레셋 왕들을 그냥 통칭해서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이집트의 왕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파라오라고 불렀던 것처럼 블레셋의 왕들은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아기스 왕이라는 이 블레셋 왕 앞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이게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 4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한번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무엘상입니다. 앞에 말씀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1: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0: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1: 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대부분의 인생에서 다윗은 사울이나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표현은 거의 성경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많이 두려워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 특이한 거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과 아기스의 왕을 다윗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앞뒤에 이렇게 삽입해 놓고 있는 다윗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건을 이후로 다윗은 실제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망을 가는 길에 지은 시가 오늘의 이 34편의 시였다는 건데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런 시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이 선한 분 맞습니다. 이렇게 선하신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이런 노래를 또 막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이 갑자기 두려워졌을 때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도망간 게 맞아요. 세상 권력자에게로 도망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를 피해서 옆에 나라의 왕에게 가서 붙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기스에게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사울 왕의 인기를 넘어설 만큼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끌어안는 왕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는 노래를 지어서 온 나라가 불렀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쫓겨온 애가 쟤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뭐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그죠? 어쨌든지 간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이웃나라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저렇게 인기를 다 잃어서 쟤 때문에 왕위가 지금 위태로워,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사울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좋아한다고? 근데 그놈이 지금 여기에 왔어? 이게 여러분 아기스에게 좋을 리가 없죠. 그죠?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를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문짝에 기대서 문짝을 퍽퍽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문을 긁는 바보 흉내를 낸 거죠. 그죠? 이걸 보고 나서 아기스가 야, 저런 미친놈 저건 뭐 아무 문제 없겠네, 쟤 뭐 신경 쓸 거리도 안 되겠네 라고 이렇게 한눈을 판 사이에 잽싸게 광야로 도망해서 아둘람굴로 간 거예요. 도망가면서 여러분 지은 시가 20편 34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세상 권력자의 칼을 피해서 또 다른 권력자에게 몸을 의탁하러 갔는데 내가 어리석었구나. 주님께 그냥 피했어야 하는데. 주님께 피하는 삶은 동굴을 전전하는 삶일 수 있어도 여러분 안전한 거 맞죠? 다윗은 지금 그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 도망다니지만 안전은 하잖아요. 어느 날 근데 주님의 지키심과 돌보심보다 세상의 위협이 더 두려워졌던 그날 아기스에게 피했는데 또 두려워져서 결국은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이야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도움이셔. 하나님은 진짜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주님께 피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로마 제국 변방에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 하고 싶은 겁니다. 제국의 이 위세 앞에서 떠는 성도들, 때로 이 제국의 강요 앞에서, 겁박 앞에서, 때로는 목숨줄을 내놓고 때로 두려워해야 하는 성도들 앞에서 세상 권력자에게 조아려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주님께 피해야 하는데 너희는 지금까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 주님 경험해왔잖아. 지금까지 경험해왔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로 고난이 있어도 엎드려지게 하시지 않는 그 주님 우리가 경험해왔잖아. 많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흔들릴 만한 일들이 있어도 지금 우리 이런 주님 경험해왔잖아.

0: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다섯 가지의 육신의 옷을 벗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그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면서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 도움바라며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그 아주 그냥 잘 돌아가는 머리 따라 살지 말고, 이 말씀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 같이 계속 걸어가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교회에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태화교회 모든 목장이 이런 주님을 많이 누리는 목장이기를 소망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993-3000번, 052-993-3000번 태화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제1감리교회 김성국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 많은 선교사님들의 거룩한 순교를 통해 이 땅에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금의 한국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907년 성령의 부흥을 다시금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에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어제도 오늘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2016년 9월 17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하루에 우선순위를 매기기로 결단합니다. 바쁘고 불규칙한 생활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산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죠. 그리고 하나 더 결심을 하는데요. 그것은 산책을 할 때 그냥 정신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책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겠다. 그 새들의 노래를 듣는 시간을 꼭 만들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참 이 우선순위가 귀하더라고요. 그 산책 정도 한다 이 정도는 제가 알겠는데 산책을 하면서 그 목적이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는 시간을 만들겠다. 그 우선순위, 그녀의 삶의 의미와 기쁨을 더해주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드시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성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가장 급한 일이나 가장 생산적인 일인 경우가 많죠. 우리는 늘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영혼을 돌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부재인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우선순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채워넣는 일이죠. 시간관리 전문가 로라 벤더캠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을 뿐이에요. 시간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곧 그것이 내 우선순위가 아니다란 말과 같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한 우선순위의 성경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 구하라. 어떻게 느끼셔요, 여러분?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뜻이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구조와 시간을 재배치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데 이 복된 하루에 그분의 일상이, 그분의 생각이 나의 삶을 압도해서 나의 삶을 먼저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이 복된 아침 첫 번째 것을 첫 번째에 두면 두 번째 것도 얻게 된대요. 그런데 두 번째 것을 첫 번째에 두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모두를 잃게 된대요. 이 아침 우리의 우선순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복이 원한다.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알죠? 우리 모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가슴이 와닿았어요. 첫 번째 것을 첫 번째에 두면 두 번째 것을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그런데 자꾸 저 두 번째 것을 첫 번째에 두면 첫 번째 것도 잃어버리고 두 번째 것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 한 여성이 새들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산책을 나서는 그 작은

일단의 모습처럼 하루 10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또 말씀 한 장의 그 묵상, 또 극동방송을 듣는 것, 뭐 이외에도 여러 모습이 있겠죠.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것, 또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우선순위로 잘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 없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부재이다. 하나님 자녀들의 우선순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채워넣는 길이다. 이 복된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정말 많은 분들이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또 10명 이상에게 여러분 공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복된 목요일인데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도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우리 지부장님들 대단하세요. 자, 오늘 어제도 그렇고 보일라디오가 있었잖아요. 어제 우리 박지현 선교사님, 참 귀한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49분 정규방송까지 다 못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규방송 이후의 것은 오늘 보일라디오 링크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다 들어가실 수가 있고 어제 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복된 아침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께서 하시는 대로 은혜로운 찬양 같이 하시죠.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빌가이드 밴드의 은혜로운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어요. 아, 5123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저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요, 방송을 들으면서 업무하고 이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얼마나 참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오늘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 링크를 여러분만 보고 끝나지 말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요. 2139님 오늘 처음 문자 주신 8295님 감사해요. 처음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처음 참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설거지 하다가 잠시 멈추고 아름다운 찬양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 감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함께하고요. 잠시 후에 인물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지옥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오은 시인의 산문집 초록을 입고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땅의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살 때의 일이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다. 그간의 안부를 묻고 봄살 맞은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얘기가 오갔다. 삼촌이 나를 놀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은희는 이름에 진짜가 안 들어가네.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들 진으로 끝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내게는 항열자 혹은 돌림자라고 불리는 그것이 없었다.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것일까? 나는 펑펑 울기 시작했다. 바깥에 있던 아빠가 방문을 열고 내게 왜 우느냐고 물으셨다. 아빠, 왜 내 이름은 오은이야? 흐느끼며 반문했다. 오금은 절이고 오동은 나무니까 아빠가 나를 꼭 안으며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자마자 거짓말처럼 울음이 그쳤다. 아빠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웃음이 났다. 오은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왜 오은이냐고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오금은 절이고 오동은 나무니까 너는 오은이다. 알듯 말듯한 금은동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듣고는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그가 시인이 되어 말을 굴리고 굴려 마침내 시가 되게 하는 그 실력도 아버지가 물려주신 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통해 집에서 받은 시 연습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대답은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실은 아들의 이름 하나를 두고 벌인 첫 번째 시 수업이었습니다. 금메달도 은메달도 동메달도 아닌 자리, 오금과 오동 사이 그 애매한 틈에 아들을 슬쩍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말이란 밥과 같아서 날마다 밥상머리에서 굴러다니다가 아이의 혀에 붙고 혀에서 뼈로 옮겨 붙고 어느 날 문득 시가 되어 걸어 나옵니다. 이 땅의 모든 시인 뒤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기고 싶습니다. 시집 맨 뒤에 붙는 해설은 평론가가 쓰지만 시집 맨 앞에 놓인 첫 문장은 대개 아버지가 박삼머리에서 툭 던진 실없는 농담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장난은 그 자리에서는 썰렁하게 짝이 없지만 아이의 가슴 속에서 30년쯤 묵으면 어느 날 시가 되어 걸어 나옵니다. 그러니 아버지들이여, 오늘 저녁 밥상에서

시답지 않은 소리 한마디를 자신 있게 던져보십시오. 그 시답지 않은 말이 언젠가 치가 답인 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금메달은 못 걸어줘도 자식 이름 하나에 금과 은과 동을 다 넣어주는 사람, 그가 아버지이니 이 땅의 아버지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그 귀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죠?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 우리가 오늘 겪었던 일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시집에 고스란히 아름다운 시어로 담겨지지 않을까요? 이 하루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오늘 다시 듣기 또 영상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도 전해드릴게요.

인문학은 하나님께 참 귀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친구에게 전도용으로 책 선물하고 싶은데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7646님, 피디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위로받는 아침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6346님께도 또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매번 감동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1069님 안녕하세요. 매일 출근할 때 잘 듣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1069님께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또 남편 생일인데 이 링크 공유한다고 3495님께 책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문자 주신 4880님 영상 링크 부탁해요. 예, 이렇게 가면 영상이 안 갑니다.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야 자동 답장으로 영상이 도착할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문자 번호 3965-8474-0593님께 응원의 선물을 전합니다. 자, 오늘 인문학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아침에 넘쳐납니다.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참 글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 동안 주님께서 시를 한편 허락하실 텐데 어떤 글감을 주실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꼭 한번 기대해 보시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하다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힘있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찬송 함께 불러볼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시죠.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 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한다.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의 구조와 시간을 재배치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내 일생의 최우선에 두는

주님의 명령.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우리 인생에 두면 두 번째 것을 자연스럽게 얻습니다. 하지만 자꾸 두 번째 있는 것을 첫 번째에 두려고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모두 잃게 됩니다. 이 아침 오늘 하루 가장 아름다운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기대해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눈부신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요한 목사입니다. 사례로 읽는 임상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 이 왕자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 왕자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 자기는 늘 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소입니다. 나 좀 잡아먹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왕자님, 장차 이 나라의 임금님이 되실 분인데 아니에요. 나는 소예요. 나 좀 잡아먹어주세요. 어느 지혜로운 신하가 왕자에게 갔습니다. 왕자님, 내가 보니까 왕자님은 소가 맞아요. 맞지? 내 말이 맞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 좀 빨리 잡아먹어줘요. 왕자님, 내가 잡아먹어드릴 테니 근데 살이 좀 튼실하게 쪄야 잡아먹지. 아, 이렇게 비쩍 말라가지고 누가 잡아먹겠어요? 왕자님, 살 좀 찌세요. 그날부터 왕자님은 잡아먹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 찌우려고 막 좋은 음식 먹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나중에 정신도 이렇게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과 정신은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요. 반면에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죠. 심신의학자 김종선 박사라는 분이 쓰신 암, 마음을 풀어야 낫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부는 늦가을이 되면 그 논둑에 자풀을 베고 거기에 불을 지른다는 겁니다. 논둑을 정리하는 거죠. 근데 이듬해 봄이 되면은 거기에서 그 새까만 땅에서 다시 파란 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다 자르고 불 질렀는데 왜 올라오느냐? 그 뿌리가 땅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들면 의사는 우리 몸의 일부분, 그 병든 부위를 도려내고 치료를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끝났느냐?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또다시 그 병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책의 얘기는 그 병의 뿌리를 담고 있는 우리 마음의 스토리를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울하고 암담하던 내 마음의 이야기를,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던 내 마음의 스토리를 밝고 건강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그 삶의 스토리를 바꾸었더니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은 바꿀 수가 없어요. 종으로 팔려간 그 상황 자체는 바꿀 수가 없죠. 하지만 삶의 내용, 그 스토리를 바꾸니까 감사와 기쁨과 긍정의 스토리로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나아가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 있죠. 우리 그거 바꾸려고 막 이렇게 아등바등 애쓰다 보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삶의 스토리를 하루하루 새롭게 써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간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다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제가 뭐냐? 운동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이면 운동 이야기거든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맨날 무슨 얘기 할까요? 예, 돈 이야기예요. 돈, 돈, 돈 그러거든요. 그 삶의 주제가 돈이지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 자기 삶의 주제가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스토리, 그 주제가 뭐냐? 복음을 위한 거랍니다. 여러분, 좋은 주제가 좋은 스토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좋은 스토리를 쓰려면은 좋은 주제를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바울은 한때 좋지 않은 그런 인생 주제를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괴롭히는 그게 그 삶의 주제였지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게 자기 삶의 주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제 자기 인생의 주제는 단 하나, 복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주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큰 주제가 뭐냐? 우리 문득문득 자기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 좋은 주제가 있어야 좋은 인생 스토리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주제를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마치 운동 경기장에 나가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경기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수가 있고 관중이 있죠. 관중은요, 열심히 박수도 치고 막 소리도 지르고 환호도 하지만은 결국엔 아무 상도 없어요. 선수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됩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워요. 하지만 마지막에 선수는 상을 받게 되어 있죠. 관중은 특별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 지르고 와 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선수는 매 경기, 매 순간이 자기의 치열한 스토리가 되고 간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관중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그저 남의 이야기에 훈수나 두고 간섭만 하고 그냥 소리만 지를 줄 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열정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관중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것은 편해요. 재미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아무런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쉽게 말하면 선수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0: 우리의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관중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 선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경기장에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선수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관중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기는 선수로 뛰지도 않으면서 막 남의 이야기 훈수만 뜨고 예, 간섭만 하고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상이 없는 인생이죠. 여러분 복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이나 주어진 상황은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내 삶의 스토리는 내가 쓸 수가 있죠. 내 인생의 노트를 펼치고 그 안에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채워넣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주 안에서 행복의 스토리, 감사의 스토리, 기쁨의 스토리를 써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삶의 스토리를 바꾸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237-1004번 열린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해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에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65국에 0191번 지역번호 052 265에 0191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손때 묻은 물건들은 유난히 더 애정이 가죠. 물론 기성품을 사면 더 반듯하고 질도 좋겠지만 조금 삐뚤빼뚤해도 직접 만든 물건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라는 이유로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손길 닿은 곳에는 마음도 함께 머물기 마련인 거죠. 네가 있으니 괜찮아.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성경에는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한 줄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을까요? 동그랗게 얼굴을 빚으시고 오똑하게 코를 세우시고 손끝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다듬으셨을 그 손길. 어쩌면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때로는 스스로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를 직접 빚으신 그분의 손길과 그 마음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출발할게요.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자, 이 시간은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감 찬송가, 오늘도 우리 오센 워십팀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센 워십 소개합니다. 먼저 강동구매 교회 곽충민 목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강동구매 교회 곽충민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도 함께하십니다.
3: 반갑습니다. 전송은입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님이시죠.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도 오늘 함께 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사실 송은 선생님은 저희가 또 일주일 만에 뵙는 거지만 두 분은 참 자주 뵙습니다. 이번 주에.
4: 네네.
0: 저희 이번에 전파선교사 모집생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 또 오전 시간에 네, 게스트로 나와주셨죠.
4: 네.
0: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두 분이 이번에 전파선교사로 또 섬겨주셨다고.
4: 아.

0: 감사해요. 네. 어떻게 좀그 시간은 괜찮으셨는지, 네, 목사님
1: 네,
0: 궁금했어요.
1: 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잡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제가 뭐 통계를 살펴본 건 아닌데 그 방송하는 시간 동안에
0: 네.
1: 저희 시간대에 가장 많은 전파 선교사 모집이 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0: 네.
1: 확신하고 있습니다.
0: 저는 통계를 본건 아닌데
1: 네.
0: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2: 저도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0: 네.
2: 못을 한번 박아봅니다.
0: 아멘. 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의 근황도 그래도 안 여쭤볼 수 없죠. 또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오셨나요?
1: 사실 방송국에 일주일에 두번 오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뭐좀 낯선 그런 경험이긴 했지만 올 때마다 또 기도로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방송국에 오니까 좀더이 하나님과 좀더 가까이서 또 교제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또더 기도할 부분들이 참 많겠다. 우리 방송국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그동안 몰랐던 이 방송이 하는 역할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정말로 이 사역이 정말 귀중한 사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멋진 또이한 주의 근황을 사역에 대한 감동으로 연결시켜 주실지 몰랐는데, 아우, 감동입니다. 감사드려요. 우리 교수님도 사실은 극동방송의 직원이 아니냐 할 만큼 참 많은 시간을 내주고 계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교수님?
2: 우리 극동방송국에서 지사장님 비롯 우리 뭐 부장님들, 피디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0: 네.
2: 스스로는 방송국의 일원이다. 나도 한 파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0: 네.
2: 열심을 내는 중이고요. 저는 그날 오전에 방송을 끝내고 나서, 아, 마음에 뭐랄까요, 여러분. 이런 기분이랑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연주를 했을 때 저만 아는 어떤 미스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에 이불킥을 한참 하거든요.
0: 네.
2: 아유, 뭐가 부족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참 하는데, 그날은, 아,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래서 이게 감동의 영역이 아니라 울면서 전달되어진 그 음성들로 인해서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건
1: 전혀 아닙니다.
0: 아유, 전혀요.
1: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의도한 것도 전혀 아니고요.
0: 네.
1: 자연스럽게 나온 상황이고
0: 맞아요.
1: 그때 또 감사하게 전파 선교사 기적이라는 문자가 쫙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
0: 맞아요.
1: 인도하심이죠.
0: 아멘.
2: 그렇죠.
0: 그렇습니다.
2: 그렇게 또 해석을 해주시니까 마음에 위안을 조금 얻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모든 방송을 항상 모니터를 하거든요.
0: 네.
2: 정말 유일하게 안 들어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너무 조금 마음이
0: 그러니까요. 네.
2: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조금
0: 그
2: 들었습니다.
0: 정도로요? 전혀 아니셨는데. 네. 하지만 네, 우리 교수님께서 네. 이그 방송 파일을 거부하셔서 네. 들려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그날만큼은 정말 저희가 큰 힘이 필요한 또 하루였는데 두분 오셔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감동하셔서 참 헌신의 손길도 많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더불어서 예, 우리 송은 선생님도 전파 선교사로 이번에도 섬겨주셨어요. 세상에.
2: 아멘. 네.
3: 원래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오센워십 팀이 방송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지금
0: 네.
3: 크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0: 아멘.
3: 돼서 다들 감사하다는 말씀,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아멘. 아유,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에 더욱더 힘을 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2: 네.
0: 우리 교수님 한 주의 근황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저는 일단 이번에는 가장 근거리의 전파 선교사라는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0: 네.
2: 마지막 방송에서 세 분이서 같이 하셨잖아요. 이제 피디님들
0: 맞아요.
2: 계속 3시간씩, 2시간씩 하시다가 같이 하실 때 제가 레슨을 끊어내고 잠시 나왔었는데 사실은 저도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헌금으로 섬기자라는 마음이 그날 오전부터 뭐 있었거나 정해져 있었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0: 네.
2: 우리 송은 자매님처럼 마음에 네가 누군가들에게 권고하려면 너도 다시 한번 힘을 보태야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셔서 부담을 정말 한가득 안고
0: 네.
2: 레슨을 멈추어 낸뒤 나와서 이제 제가 그
0: 맞아요.
2: 문자를
0: 저녁
2: 드렸는데,
0: 8시에도 문자를
2: 네. 근데 이제
0: 주셨더라고요.
2: 지사장님이 마무리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전파 선교사 제가 들어온 걸 아시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0: 하고 제가 하나님이 제 일을 해주는 이 구조가 그러니까
1: 네.
0: 본업은 이것이 아닌데 마치 여기에 직원인 것처럼 출근을 하시는 그런 구조가 얼마나 좋은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간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그랬네. 내가 쌓아온 많은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것이었으면 내 종착지가 여기이면 내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의 형편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이 아니면 정말 8시가 지났으니까 이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무리를 하나님께 드렸던 여러분, 이거는 좀 제가 전달드리기는 너무 좀 그런데 잘못 오해하실까 봐. 근데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 가끔 그런 거 느껴요. 너는 안
1: 네.
0: 보여주면 잘 모르는 아이니까
1: 어머.
0: 내가 바로바로 보여줄게 하시는 경우가 늘 자주 있는 것 같거든요.
1: 이번에도 뭔가가
0: 네, 그래서
1: 있으셨어요?
0: 제가 그날도 하나님,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점을 찍고 잠을 잤는데
1: 네.
0: 다음날 또 넘치는 연주를 저한테 이렇게 섭외가 들어와서
2: 정말요. 아멘.
0: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 것보다 늘 조금 더 주세요. 근데 그거보다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1: 아멘. 네.
0: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한번 드려보면서 그날
1: 아멘.
0: 울고 웃고 다음날까지 감동이 있는 그런 방송이었다라고 전해드려봅니다.
1: 아멘.
0: 네. 근데
1: 감사합니다.
0: 사실 하루 종일 이 방송과 함께 하셨던 하은
1: 네.
0: PD님이 가장 큰 은혜 속에 있으셨을 텐데
1: 맞아요.
0: 어떠셨어요?
1: 사실은 이제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 순간순간 방해하는 뭔가 그런, 영혼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시험이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되게 많이 겪어서, 남모르게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 중에 들었던 마음이 참 제가 믿음이 작은 자인 게, 몇 통이 올까? 오긴 올까? 막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잠을 못 이뤘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날 진짜 기적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외쳤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전파 선교사님들이 세워지는 그 모습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기적이었고, 제 삶에 다시 한번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어서, 육신의 힘은 좀 지쳤으나, 영원히 힘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날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오감 찬송가 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이런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감 찬송가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0: 네.
1: 시간 익숙하게 불러왔던 찬송가를 조금은 새롭게 이해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 찬송가 어떤 찬송가죠?
0: 저는 이 찬송가 정말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우리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1: 아, 199장,
0: 네.
1: 나의 사랑하는 책, 순천 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요. 저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밝고도 힘찬 찬송가죠.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오감 찬송가 시작하겠습니다.
1: 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의 가사는 우리가 왜 성경을 사랑하는지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읽어온 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0: 아멘.
1: 이 찬송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추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0: 아멘.
1: 결정적으로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0: 아멘.
1: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0: 아멘.
2: 아, 너무나 좋은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찬송곡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정말 쉽게 풀어드리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본을 먼저 우리가 알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항상 악보를 보실 때는 이 곡의 박자가 어떤지 4분의 4박자이고요. 이 곡은 어떤 조표를 가지고 있는지 플랫인지 샵인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악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시, 미, 라, 레 네 개의 플랫이 붙어 있고요. 한비디님, 우리 199장 아래에 빠르게 말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0: 조금 빠르게라고 되어 있어요.
2: 그렇습니다. 조금 빠르게. 오늘은 조금 흥겨운 찬양이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먼저 가지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한비디님과 목사님께 미리 부탁을 드린 그런 어떤 사안이 있는데 저는 목사님의 음성으로 1절을 목사님 자녀가 세 분 있으시죠?
1: 네네.
2: 네. 그 아직 어린 자녀는 몇 학년일까요?
1: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예, 그 상상은 안 되네요.
2: 아, 그러네요. 그러면 조금 연령대를 낮춰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2: 우리 막내가 한 7살이었을 때를 더듬고 더듬어 보셔서 우리 막내에게 불러주시는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책이 되겠죠.
0: 네.
2: 요거를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1절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1: 네.

0: 아멘.
1: 제 생각에는 목사님께서 어떤 성악가의 기교를 쫙 빼고 정말 심플하게 아이한테 들려주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느낌으로 부르셨을까요?
2: 사실은요.
1: 네.
2: 제가 노래를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전공을 하거나 뭐 그런 시기가 아닐 때,
1: 네.
2: 가장 먼저 그냥 동요대에 나갔을 때의 그 심정으로 했어요.
0: 아.

0: 하셨었어요?
1: 네.
0: 오.
1: 우와. 장난 아니었죠.
0: 아, 진짜 장난이 없었겠어요.
1: 네.
0: 특히 이 손을
1: 그렇죠. 예.
0: 그렇죠. 아.
1: 첫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0: 어머.
2: 이야.
1: 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도에 연날리기라는 곡으로 1등을 했죠.
0: 연날리기.
2: 어, 한 소절 듣고
1: 헤이야 뒤야 바람 분다.
0: 아, 왜 그 만화가 예. 생각이 날까요?
2: 아, 이 만화가 생각이 나는 노래인가요?
0: 그런 소절이네요. 네. 어, 목사님이 아이의 그 어떤 사랑스러운, 사실 언제가 가장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총칭, 세 아이 다 공통적으로 가장 사랑스러웠던 어떤
1: 솔직한
0: 네, 솔직하게
1: 네, 솔직하게 네. 잘 때 네, 그, 네.
0: 동감합니다.
2: 아하 아,
1: 세 우리... 아이가 동시에 잠들었을 때
0: 어머 그거는 네. 거의 뭐 축복이죠. 동시에 혹시, 잠든다는 것은
2: 그럼 방송용으로 하나만 네, 말씀해주시면
1: 아, 방송용으로요? 네,
2: 방송용으로 우리 아이들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언젠가요?
1: 아, 아이들이 네.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 세 아이가 다 손을 모으고 네. 눈을 감고 아~ 기도하고 있을 때
2: 일단 눈을 감아야 되는군요.
1: 네.
0: 어, 그렇죠.
1: 네, 네. 눈을 뜨면 안 돼요. 예.
2: 아
1: 네.
2: 그렇군요.
0: 감아야
2: 알겠습니다.
0: 됩니다. 어, 그 하은 PD님하고 우리 송은 선생님께서는 아직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육아의 경험이 있는 그런 이들의 찬송가를 불러주는 방식과
2: 네.
0: 어, 육아의 경험이 없으신 사실 조카들을 많이 봤어요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 시간 보는 아이는 늘 사랑스럽습니다.
2: 그쵸?
0: 이게 24시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절은 가장 예쁘게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이 가사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거를 네. 하은 PD님께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상이 안 되실 테니까 조카 버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2: 네.
0: 네.

0: 여기까지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버전인가요?
1: 일단 웃으면서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웃어주면서 불러줬고 그다음에 네. 용맹스럽던 뭐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를 최대한 표정으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0: 아 무섭지 않을까요? 용맹스럽고
1: 그런가요?
0: 네. 제가 볼 걸 그랬어요. 안 보고 듣기만 해가지고
1: 아 그래요? 아 제가 조금 더 표현을 잘해볼 걸 그랬네요.
0: 어쨌든 그런 버전으로 네. 약간 구연동화 버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저는 3절에 봤더니 조금 가사가 무섭고 이런데 저는 그 울림을 빼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아이하고 저녁에 불러줄 때 그리고 딱 저도 후렴 전까지만 선생님 반주 짧게 한 두어 마디 정도만 주세요.

0: 와, 역시 부르고서요?
1: 엄마는 다르네요.
0: 얘기할 네. 거예요. 얘가 하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건 다 우리를 위한 거였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조금 무섭다, 그치?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신 거야라고 부연 설명을 했을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 어릴 때 찬양만 불러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어떤 동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2: 어릴 때 불러준 동요. 예. 네. 저는 좀 세대가 좀 젊으니까. 네. 예, 뭐 하늘나라 동화?
0: 하늘나라 동화 뭐죠? 저 왜 모르죠?
2: 동산 위에.
0: 아. 올라서서 그건 우리 학교 다닐 때 노래 아닌가요?
1: 네.
0: 아, 약간 그런 찬양 쪽으로 저는 사실 네. 우리 아이들이 클 때는요, 지금 중학생인데 네. 뽀로로를 뺄 수가 없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노는 게 제일 좋아를 참 많이 불러줬는데 그 뽀로로가 성장을 하더니 지금 아이들하고 다른 길을 걷는다더라고요.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갔다니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는데 네. 여러분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느낌으로 한번 전해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악적인 것과 하나만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1, 2, 3, 4절은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1: 네.
0: 1절이 기, 2절이 승, 3절이 전, 4절이 결이라고, 결론이라고 보면요. 우리 음악계에는 어떤 구조가 있나 봤을 때 소나타

0: 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소나타의 구조는 ABA라고 제가 쉬운 클래식에서는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개가 있고요. 발전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부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면 시작이 있고 전개를 하고 살짝 전환시킨 다음에 결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노래 담당은 목사님, 반주에는 우리 송은 선생님, 그리고 제가 해설이고요. 해석을 하은 PD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후렴은 빼고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넣어 놓았는지 처음 신앙을 접하시는 분들께 불러드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음 한번 짚어주시고 목사님하고 첫 줄을 같이 한번 진행해 주세요.
2: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0: 아, 질문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울림을 넣어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빼고 갈까요?
3: 네, 빼고 가도 상관없어요.
0: 이게 뭔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이 네. 들어서 자 그러면 첫 줄을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PD님
1: 네.
0: 헤어졌으나는 사람과 사람이 헤어졌다는 얘기인가요?
1: 아닙니다.
0: 그럼 무엇일까요?
1: 오랫동안 책을 읽어서 책이 조금 낡고 네, 바스라지는 네, 그런 것을 헤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0: 그렇대요, 여러분. 헤어졌다라는 건 귀로만 들으면 누가 누구랑 헤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헤어졌으나는 그런 게 아니었네요. 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은 PD님은 어디에 앉아서 성경을 들으셨을까요?
1: 저는 아쉽게도 엄마 무릎 위에는 못 앉아서 했던 것 같고요.
0: 네.
1: 대신에 저는 할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0: 더 아름다운 무릎이네요. 네. 첫 줄을 이렇게 드리고 우리 두 번째 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2: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0: 용맹스럽던 다니엘이라고 나왔네요. 다니엘은
1: 네.
0: 어떤 사람인가요?
1: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0: 네.
1: 세상이 기도하지 말라고 다니엘에게 무섭게 으름장을 놨지만
0: 네.
1: 그래서 결국에는 으르렁 사자들이 가득한 그 굴에도 갇혔지만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완전 멀쩡하게 나왔던 기적의 역사를 이뤘던 선지자였답니다.
0: 그 부분에서 용맹스러웠군요.
1: 네.
0: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 다윗왕은 정말 유명한 왕 아닌가요?
1: 그렇죠.
0: 네.
1: 다윗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다윗과 골리앗. 실 것 같은데요.
0: 네.
1: 작은 소년과 아주 큰 거인 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0: 아이들이라면 울 수도 있을 장면이네요.
1: 맞아요. 하지만
0: 네.
1: 소년이었던 다윗은 그 골리앗의 큰 몸집에 전혀 겁먹지 않고 물맷돌을 휘 휘 슝 돌려서 골리앗을 뻥 하고 무찔렀답니다.
0: 정말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 3절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0: 여러분 이 3절은 한번 다른 버전으로 들어볼까요? 목사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때는 어떤 느낌으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목사님께서 두 번째는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에 정말 슬픔을 느끼시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쫙쫙 집어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디님,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1: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을 겪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쫓겨나시기도 하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탄식을 하기도 하셨죠. 결국에는 저 왕은 가짜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욕적인 말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답니다.
0: 아, 너무나 슬픈 이야기네요. 그 중에 십자가에

0: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고 불러주셨는데요.
1: 네.
0: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장면은 상상만 해도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1: 네.
0: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1: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0: 아멘.
1: 아멘.
0: 여기까지만 들려드려도 이미 결과를 알것 같은 그런 찬양입니다. 마지막 4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과 피디님과 제가 여러분께 결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주세요.

0: 아멘.
1: 템포를 늦출 곳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옛날 말투, 참 고어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단어가 4절에 있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구어체로
0: 네,
1: 얘기할 때.
0: 그쵸.
1: 나의 눈에 환하오. 이 부분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의 눈에.
0: 현대 말로요. 글쎄요, 그때 그 시절이 눈에 선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1: 눈에 선하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쓰는 신조어가 참 많잖아요.
0: 그쵸.
1: 어제 제가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가서 쇼핑을 뭐 아트박스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가면서 눈요기를 했는데
0: 네.
1: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이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어느 뉴스에서 봤는데 너 엄미새 같아.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0: 오,
1: 했더니
0: 네.
1: 우리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엄미새가
0: 네.
1: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아기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0: 뭐, 이게 무슨
1: 네,
0: 새처럼.
1: 아기새요. 엄마가 주는
0: 네.
1: 먹이를 받아먹는. 그래서 너 엄마랑 쇼핑 다니면 엄마가 다 지갑도 열고 너무 좋지? 이랬더니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 알았을까 생각했더니 송은 선생님, 이게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게끔 조금 풀어서 말씀해. 가장 지금 아이들하고 가까우시니까 엄미새가 뭔가요?
2: 예. 엄마의 미친 사람 정도로
0: 예, 그러니까
2: 하겠습니다.
0: 비속어입니다. 비속어고요. 네. 엄마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이 다 비속어여가지고, 이거 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1: 그렇더라고요.
0: 힘드네요.
1: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엄마를
0: 네.
1: 사랑하는 아기새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1절에서 우리 하은 PD님께 헤어졌으나가 무슨 뜻일까요라고 여쭤보았던 이유는 사실 제가 귀로만 들었을 때는 나의 사랑하는 오래된 책과 나는 헤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1: 가사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서야 아, 그 헤어졌어요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칫 놀랬던 기억이 요즘에 쓰는 얘기는 무턱대고 제가 어설프게 본 걸로 쓰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0: 네.
1: 일이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어떤 단어를 풀이를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후렴 맨 마지막에 보면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목사님, 심히 사랑합니다. 심히는 조금 더 쉽게는 뭘로 대체해 줄수 있을까요?
3: 매우?
1: 매우,
0: 매우.
1: 매우. 아니면 정말, 이 성경
0: 네.
1: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단어가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 악보에서 보시면 8분음표와 4분음표, 그리고 점 2분음표, 딱세 가지 말고는 나오는 음표가 없습니다. 점음표라는 것이 이곳에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여러분 메트로놈 아시죠? 박자기. 딱딱딱. 나의 딱딱딱딱딱. 박자를 계속 맞춰줍니다.
0: 네.
1: 그러면 건물을 세웠을 때그 건물이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곳곳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0: 네.
1: 굉장히 큰 건물에서도 기둥이 없으면 그 건물이 무너질 수 있겠죠.
0: 그럼요. 중요하죠.
1: 악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기둥을 세워놓지 않고 내가 진행을 해버리면 무엇이 추가되어지는지, 무엇이 부과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 기준에서

0: 기둥을 어디에 세우면 좋을까를 원하시는 구절로 후렴 전까지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기둥은 첫 박이 있을지 아니면 셋째 박이 있을지 그건 목사님 많이 알고 계신 부분으로 해서 몇절 불러주실 건가요?
1: 3절 불러보겠습니다.
0: 네, 3절. 그러면
2: 3절.
0: 네, 반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둥 세우는 것만 조금 크게 불러주세요.

0: 아멘.
1: 아멘.
0: 목사님의 기준은 가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딱 그 리듬에 있었을까요? 어디에다가 탁탁 이렇게 박수를 주신 걸까요?
2: 저는 리듬에 넣었습니다.
0: 네,
1: 리듬에.
0: 보통 이것이 정석입니다. 가사에 어떤 주어에 넣으려고 하면 네. 박자가 조금 꼬이고 엇박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정직하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강박의 기둥을 세워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졸릴 때 있으시죠? 새벽 예배 가서 특히 조금 졸릴 때들 있으시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찬송가 하나 부르실 때도 본인만 기둥을 세워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 박자를 카운팅하는 것과 네. 그냥 따라가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피로 헤어졌으나 이렇게 부르는 건 굉장히 다른 파트라서 자 지금 같이 1절과 2절을 불러볼 텐데 하은 PD님은 하은 PD님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저는 저만의 기둥을 대신 반드시 강조점을 두고서 2절까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여도 상관이 없고 네. 박자여도 상관없습니다. 반주 부탁드릴게요.

0: 아멘.
1: 네.
0: 목사님이랑 피디님이 정확히 거의 정박에 일정한 곳에 기둥을 세우셨을 때 제가 한 두어 가지 정도의 기둥을 더 세웠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건물로 확인해 보실 때 조금 조잡한 건물이 되어지죠. 작은 공간에 기둥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책상을 놓기도 애매하고
1: 그러네요.
0: 침대를 놓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기둥이라는 것은 적절한 장소에 나만의 기둥을 배치해 놓았을 때 어떤 졸리는 공간에서도 찬양을 대할 때 한 구간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기둥을 한 세네 개 정도 세워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누구로부터 인해서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2: 네, 저는 요 1절 가사가 그대로 제가 성장기 때 경험했던 거예요.
0: 아~
2: 네, 제가 위에 누님 두 분 계시고 제가 막내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실제로 중학교 때까지 무릎 위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들이, 그래서 마마보이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것이 그 무릎 위에 앉아서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늘 듣게 하셨다라는 거가 핵심입니다.
0: 네. 그럼 PD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1: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좀 바쁘셨어요. 일도 많이 하시고 네. 하셔가지고 엄마와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추억이 많진 않은데 제가 할머니 손에서 컸거든요.
0: 네.
1: 네, 할머니를 모시면서 저희가 살았는데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아, 나의